0: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대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특히 언어와 새로운 가족 관계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마신다, 가리아다 제샵 기름 냅주는다, 올로고는 메스민, 니기지 고안을 추다, 코르코누 추다가 볼거나 이렇자, 딜저나 장울블루 미닌 마밀레 미남단, 틈산스 들어간데 바이썸, 장울슈파임.
1: 한국 좋아하는 것과 한국에서 매일 생활하는 것과 다르죠. 브라하치는 어떠셨어요?
2: 네, 맞아요. 처음에 드라마, TV, 영화 볼 때는 한국이 되게, 솔직히 거기 드라마니까 좀 달라요. 이제 실제로 한국 와서 살다 보면, 여러 번좀 힘들 적도 있고, 좋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남편이랑 좀 소통하고, 이제, 많이 힘든 생활도 많이 넘기고, 이제 지금은 좋아요.
1: 아, 그래요? 미가임 씨는 한국에서 도착했을 때첫 날을 기억이 나시나요?
0: 아, 네. 공항이 엄청 크고 사람들로 빠르게 움직여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1: 신기했어요?
0: 신기했어. 네.
1: 아.
0: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저는 여행이 아니라서 이제
1: 네.
0: 가족 구성원으로
1: 살아야 한다는.
0: 네. 그 생각이 엄청 이제 지금까지 기억해요.
1: 아, 그랬구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 네.
1: 아, 우리는 가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향이 추억, 부모님의 사랑, 익숙한 언어와 음식,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마당 가나의 메스 아홉 개는 몇 개는 에스키르스 나타내는 메린 다나스 텔레비스트 다마우스 자나 겔책투라로 코르코노다 알라겔레스. 한국에서 처음 보고 가장 놀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린.
0: 네, 한국 사람들이 걷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정말 빠른 곳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리학다르든 얘기지, 앞단 테스 바스칸다르, 테스 이슈테기니, 토막트다가 테스 제긴데리 부우춘, 부우 메뉴춘 앞단, өзүнчө бир шок болгондо айтсам болот. Башында ошол ылдамга көнүү дагы мен үчүн абдан кыйын болду.
1: тура рахат си отошосная
2: 처음 한국 왔을 때 이제 공항에서 도착할 때마다 이거 큰 공항보다는 그때 나는 11월 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겨울이고 눈 내리는 시기였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비 오고 산들 보면 진짜 초록색이었어요. 그것 보고 되게 감정이 아직까지 남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제일 좋은 감정이에요.
1: 네가 있는 충격 어떤 문화 충격이었지?
0: 아, 존댓말과 반대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스탄에서도 옳은 존중하지만 한국에서는
1: 말투를 또
0: 네더 심하게
1: 심신하게 걸려야 했으니까.
0: 네.
1: 안다 시기야 간다이 간다이 차이 너도 슬로 포인트 차이 섞겠다는 스타즈래 비가 임시. 아주 좋은 노래. 베기시바야스탄 에네틸 키르기스탄 노래.

0: 우리가 사는 지역 이야기. 저는 전북. 라하트 씨 비가 임신은 전남. 내림 씨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한국에 안에서도 지역마다 말투와 음식, 사람들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라도에서는 대에서는 전라도 밥상을 상다리가 헤어진다라는 표현이 자주 듭니다. 음식이 풍성하고 손님에게 넉넉하고 대접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남도는 정글 말보다는 밥상이 먼저 보인다라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맨 전북다. 라핫 메렌비가인 전라남도. 메리민 경기도에서 사이. 아르비라이마흐든 틸리 타마그 마나이 아르바시카. 전라 투라루 전라는 다스터콘은 스톨든 부트 이일렛. 네, 아탈랏. 네, 아이찻. 볼 타마흐든 몰두구나 자나 갱 베일딕든 빌드렛. 나긋 추득든 메리민 쇠든 모르다 다스터콘든 거르넛데 바이투가 볼릇. 라핫, 시즈 아이트 케테스피?
1: Чолонамдонун мен Кыргызстанга аябай окшоп турам. Анткени кыргыз элине окшош, кичипейил, өздөрү жибеген тамагын элдерге берип, элдерди сыйлап, ушундай жарык көр адамдар ушакта жашашат да. Негизи эле Кореяда эң таттуу тамак ушу биздин эң таттуу тамак биздин региондордо экен.
0: А, Чолонамдо ироке пён бого сипсинида. 전남이 바다는 생계를 키우고 남도에는 밥상을 사랑해 정을 키운다. 전남남도는 다 수렛된 전남도는 댕이즈 으르스칸을 으스트르스 투시특근 다스탈코는 메림도 으스트렛. 메가임.
2: 네, 그래.
3: 맞아요.
4: 아마아마.
2: 고신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몸에 뭔 걸 오느라 고생했네. 밥을 먹었나. 곱게나. 반갑네 밑에서 정 느낄 수 있습니다. 전라다 지렉는 웜에 그래 고시기 겁나게 되겐 슬슬 골든하던 알러스 졸던 게립 차차던 거 담박 재든 비 세니 긁은데 앞단 코바니시다면 되긴 지구 많아이 베렛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는 길이 많다는 곳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이웃이 대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아르카이사이 막단 자나 을끄던 게리긴 아담다르 조고 자샤간 제 경기도 졸도르 고슐간 아르바시카 아담다르 장 고슈나 달량아 대와이토루가 볼옷.
4: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교통이 편리하고 필요한 시설이 가깝습니다. 생활 속도는 빠르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경기도도 지는다 트랜스포트 아이와 응가일로 기릭두 자일라르다 가이와 자카나는 자쇼수 테스 아르칸다이 아담다르미는 조국상 볼옷 단수가 미끈치룩 급 아담다르 으뜨급 제르데 바이트상 볼옷.
0: 한탄어로 표현하면 메림시는 경기도를 다양성이라 가치는 전남선의 인심, 미가임시는 총, 전북은 전통과 따뜻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르스웨스맨의 나이짝 메림은 경기도의 아르툴룩, 라핫 전남든 갱페일득, 미가임 메림, 맨 전북도 설자나 질록댑 수류땡. 외국에서 온 며느리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활 방식까지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메림 씨는 처음에 시부모님들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4: 한국어가 부족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잘못 대답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좋은 마음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가리에다쇼 가리틀이 비린치요쇼 나 잘 볼건독단 수로는 두신부 조부소 도라미스 조비라람부딥다가이바이 꼬꼼 수등구르요쇼 이샤리켓미는 작신이에틈데 굴수뜨고 아르켓 클럽 게르저 담 데셈 볼옷.
5: 좋은 며느리가 되려면 명절 음식 잘 하고 어른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집안일도 잘 해야 되는 거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좀 힘든 쪽도 있었습니다. 가리아다 деле жакшы келин болуш үчүн кыргыздардын келиндерин деле көп нерселерди кыла кетиш керек. Кайнене, кайын журттарга чалып, чогуу жашабасаң, чогуу жашасаң, үй кызматын кылып, кадимки деле кыргыз келиндерин деле милдеттүү деп айта кетмекчимин.
0: Бега
3: Мен мисалы үчүн ошол жаңы келгенде кайын энеме таанышканда, кайынта менен таанышканда аябай жүрөгүм толкунданып, алардын сөзүн жарым түшүн, жарым түшүнбөйтүн да. И анан кийин мисалы үчүн кайын энем бир сөз айтса, мен аны аябай травмасына алчумун да. Анан кийин уже азыр көнүп калдык бири бирибизге. Кайын энеме аябай ыраазычылыгым чоң, себеби кайнам аркылуу мен көп нерсени үйрөндүм да.
0: Кирео. Чигим урига таянган иягидер хебанынде, урига дарыго, оно, мунуа дарыжиман, кредо урига норекпуанкым, урига хангуге деян сараңиду номче иттанын госын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이 말마다 천년 빛나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도 작실스 자름 이르스, 즉 좋은 말은 절반이 행복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레야다 비로소 sözменен миң лян карызды деген төлөгө болот дешет. Карыздарда жакшы сөз жарым ырыс деген макал бар. Чигим урига оно темене өлгүсөттөн сунгандыр тиесо ияги эбилкайо. Чигим чоп пенче уринин бегайим Мерим шинден отошосу атан. От бот темене өлгүсөттөн сунган исекайо.
6: Шизонгёсонун сатуриро гагёгул барыге малшымашосо дарын кымэгэл тэрэн чоги сусымнида. Базарга ошо барганда диалект менен тез бааны айтканда туура эмес акча бере алган учурларым болгон. Бирок чынында азыр деле ошо учурум бар. Азыр деле туура эмес эсепте алам көп учурда.
5: 어르신이 왔다. 정말로 야무지네라고 하셨어요. 나쁜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다 보니 긴장입니다. 긴장 말이었어요. 미리 우 계심 나이 부르다 오빠간 소스터드 왔다. 야무지네 되겠는데 맨 비로소때 오고 많은다고 비로님 나이 프라이즈나시냐 아래 가도록 되겠나 미님 나이 자만구로타오 됐음 그래서 아이와의 부식 등그제 캔싱데 막도가득들.
7: 편하게 드세요라는 말을 듣고 의자에 편하게 앉으라는 뜻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자세만 바꾸고 음식은 조금만 먹겠습니다.
8: 아, 네. 그러셨구나.
0: 주시니까. 아들 벌써 지금은 우리가 음식과 명절 두 문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좋았던 게 음식과 가족에서 자주 만들어주는 키르기스탄 음식이 무엇인가요? 가리아다 가이스 타막도 작시 그룹 갈등스달 자나 위블용스대로 가이스 키르기스 타막은 급 자사이스달 얘기부터 지금 얘기해 볼까요? 먼저 라하치
5: 라는 집에서는 자주 만드는 음식이 된장국과 비빔밥 좋아하고 자주 만들어요. 가리아 올루뚝 타막다른다가 지난다 위던 작수급 제일스 안한 자나가 소야 파스타스는 자살간 소르포 안한 바른스달 빌겐 비빔밥도 급 자삽 제일스 쟁일 자나 와끝과 음도 바이달로
0: 비가임치는
3: Мен деген ошо Кореяга башында келгенде ачуу тамак жей албачумун да. Бул менен аябай бир эме болду, себеби ушунчалык ачуу мындай жеп көргөн эмесмин да. Анан ошо мен үчүн специально издеш керек болду да. Анан ошол убакта бульгоги, чапче деген тамактар аябай жакшы. Анан кийин ошо чолонун жашап жүргөндө ошо деңиз азыктарына көнүп калдым да, жеп азыр өзүмдүн үйүмдө эле отуруп жей берем. Балама болсо Кыргызстандын борсок ошондой плов басып берип турам да.
0: Бега эмши кирген борсок кырын эмшигим чачы
3: мандырганайте
0: айы мани чуанайо.
3: Не,
0: Нампёнын чуае.
3: Нампёнда чуае, кэрэм, чоком, рэке, имшики, маши, тареника, чоком хиндрою.
0: А, крэйо. Крэйбэн, бэримшинын, чаджу мандрою? Киргиз эмшигин.
6: Чибесо, вэлэнэн, нампёни, киргиз эмшигэл, бёрло ан могосо, кимчи чиге, твэнжан чиге, чаджу мандро чумнида. Крэйго, 제일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서는 삼계탕과 갈비탕 그리고 갈비찜을 너무 좋아해요. 삼계탕, 갈비탕, 갈비찜, 가래 우슐 타막타르 아이와이 жакшы көрөм. Ал эми үйдөн болсо, өзүмдүн жолдошума мен биздин кыргыз тамактарды көп жей албагандыктан, көбүнчө өзү жакшы көргөн, тенжаң чиге, жолбосо кимчи чиге көбүрөөк жасап берем.
0: Кыргызстан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우리 키르기스 음식을 어떤 음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자주 만들어요. 필라프 뭐 한국어로 보면 필라프라는 음식이 있어요. 플로프라고 하고 그거는 자주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살 밥을 먹다 보니까 밥이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 볶음밥 좀 비슷하잖아요. 플로프, 필라프는. 그래서 자주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르석 있고, 머르석,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샤슬릭. 고기를 많이 좋아하죠.
2: 네, 맞습니다.
0: 라하, 딸이 좋아해요? 고기?
5: 우리나라 음식을 잘 안 먹고, 근데 고기는 물론 좋아요. 유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고기 좋아하니까, 네, 진짜로. 네, 고기면, 고기순이에요.
0: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에서 자주 만들어서 먹어요? 아, 남편들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뭐 만들어요? 키르기스 음식을.
5: 저희는 지금 이제 한국 음식도 잘 안 먹고 우리나라 음식도 잘 안 먹고 편한 거 바른 걸로 이제 거의 간단하게 먹는 음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뭘 자주 먹어요?
2: 아, 원래는 내가 키르기스 음식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로모를 자주 만들어 먹어요. 아,
0: 오로모 어떤 음식이에요?
2: 오로모.
0: 뭐가 비슷해요? 만두?
2: 우리, 네, 만두랑 비슷해요.
0: 그렇구나. 메가 임신은?
7: 저는 집에서, 우리는 비슈바르막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키르기즈 음식을 많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아프거나 이렇게 갈 때 키르기즈 음식을 보고 싶을 때 그 음식을 만들어요.
0: 아, 그래요? 너무 재밌네요.
7: 네네.
0: 네. 지금 너무 맛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배고파요. 배고파요, 애들이. 네. 지금 우리가 맛있는 비빔밥으로 먹으러 갈까요? 전진우 오면 비빔밥이지. 지금 순간을 많이 틀어주는 여러분들과 같이 키르기스탄 한국 K2K 라디오입니다.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음식과 힘들었던 순간에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지금은 우리 아이들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있죠. 저도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 키울 때 힘들었던 점이 많이 있었죠.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잘 키울 수 있는지 한국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라핫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핫 씨, 아이들 있죠?
5: 네, 아기 한 명 있고 여자애고 올해 9살이에요.
0: 아기가 9살이면 지금 3학년?
5: 2학년.
0: 2학년, 네. 네. 2학년이고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 말 너무 잘해요, 그죠?
5: 네, 맞아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나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어떤 언어 한국어부터 가르칠지 아니면 자기 언어 키르기스어부터 가르칠지 아니면 러시아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서류의 나라서 대부분이 러시아 말 다 알고 이제 소통하고 대부분 러시아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물론 이제 아빠가 한국 분이라서 무조건 한국말 할 것 같았어. 그때 처음에는 이제 나는 자기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애기한테 이제 키르기스어는 가르치려고 하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한국에서 많이 없어서 제 주변 사람들 다 러시아 사람들 아니면 서류의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거 러시아 말 가르치는 거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말 선택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목적 세우고 이제 애기한테 이제 러시아말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기가 이제 안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한국말 하면 내가 못 알았던 척하고 무조건 러시아말만 대화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애기가 이주 언어 하고 있어요. 러시아어, 이제 키르기스어, 한국어. 요즘든 바야그 요즘든 이치기 두념도 한다에 발아가 베라람 деген 수로를 자라라떼겐 발아로 올건단께네 요즘즈들 빌겐데 발아는 아타스 카레이 мырзасы болгондуктан эки улуттун адамы биригип жашап атканда балалы болгондо ушул ойлор жаралат экен да. Анан мен кызыма кыргыз тилин үйрөтөйүн деген ой келди. Бирок бул жерде тилекке каршы кыргызстандык мен жашаган региондо кыргызстандын элдери жок болду. Жалгыз үйрөткөнгө аракет кылдым, бирок болбой калгандыктан анан дос тамырдын баары орус, же болбосо жанагы эсенге өлкөсүнөн келген адамдар болгондуктан же Россия орус тилин үйрөтөйүн деп ойлоп анан орус тилине аракет кылдым. Буйруп кызым азыр орусчаны кенен эркин сүйлөп аткан кези, бирок орус тил менен деле сенин ички дүйнөңдү, руханий байлыктарыңды бере алат экенсиң. Корей тилинде балким мен мынча бере албайт болчумун да. Ошон көп аракет кылдым.
2: Чоңбал Чемини иягинен эё. Кумен айга тоону ижиёно аго, Россияо, Кыргызо, кырго Hangugwa dean aiga neomu joeun gyeongeom geurigo aiga Geureumyeon Begaim sineun
7: gokjeongda daego gaesok eotteolka eotteolka ireokke hamyeon jokka ireokke mani senggakhaesseoyo. Kureso nampyeonineun mani doajugo ijeneun uri aegiga japaekseopdeul isseogajugo kureso uri는 한국말만 사용해요.
2: 한국말만?
7: 네.
2: 그래도 많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7: 아, 1학년이에요.
2: 1학년이요? 네. 어. 아, 이름이 뭐예요, 아이가?
7: 아, 이름은 시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름 오영진.
2: 아. 그냥 한국말만 사용하고
7: 네. 네. 네.
2: 그래 좋아하는 거. 그러면 우리 집에는 보면 우리는 이제 똑같이 러시아와 러시아도 하고 가끔씩 키르기스도 하고 영어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이주 언어를 두 가지를 하면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 그리고 아이들이 두 가지를 언어를 하다 보니까 문화를 또 배우고 다양성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아이들 친구들한테도 하면 우리 엄마는 키르기스 사람이다. 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하면 아이들도 궁금하도 하고, 키르기스탄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엄마 왔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네, 라가지.
5: 아, 여기서도 이름 선택할 때 있었어요. 우리 네. 한국어 이름 선택할까 아니면 좀 다양한 나라 아는 이름 선택할까 고민하다 보면 신랑이 처음에 한국 이름 어떨까 했어요. 저는 이제 나도 한국 사람 아니니까 우리 한국 이름도 아니고 키르기스 이름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 선택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신랑이 그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우리 에리카라는 이름 지었어요. 우리 딸한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증 받으러 신랑이 갈 때 거기서 직원분들이 진짜 에리카? 그렇게 한 번 생각하세요. 두 번 생각했어요.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이거 첫 경험 같아요. 아무튼 그거 우리 그렇게 선택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는 에리카라 이름 지었습니다.
2: 네, 네, 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보셨네요. 라가치가. 그러면
0: 메림 씨, 키르기스탄에 저는 많이 자주 하시죠?
6: 네, 맞습니다.
0: 네, 가족들과 같이 얘기도
6: 네, 맨날 가족 부모님들이랑 자주 영상 통화를 하고 자주 해요.
0: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 많죠?
6: 네, 많습니다.
0: 뭐라고 해요? 이모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6: 아, 네, 이모, 메카이모, 이렇게 자주 해요.
0: 네. 그러면 아이들이 뭘 주문해요? 뭐 이거 사주세요?
6: 아, 네네네. 그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옷을 사주세요라고 계속 그 전화할 때마다 계속 말해요.
0: 왜 축구일까요?
6: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언니 아들과 여동생 아들도 두 명도 그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똑같아요.
0: 이모 사주세요라고 끝나. 그러면 자주 찾아서 이렇게 소동도 하시고 통화를 하시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르기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아빠노야다의 미니걸스의 우식한 노션 알라티라는 속담처럼 아이는 가정에서 푸는 것이 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를 배우고 키르기스탄에 대한도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래도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다양성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더 나가는 더 다양한 것을 다양성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비즈 에키마다니아튼 비린 단독어 밀데투 에메스피스 에키올코는 발란시들 알라우스 발아빠노야다 엠니글스 우측한다우션 알라띠긴데 발라위드 걸그는 올란탓.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가족들에서 얘기 아이들이 이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힘들었던 순간에 나를 지켜내준 거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메림씨 키르기스탄에서 아니면 여기서 힘들었던 순간과 나를 지키는 거 무엇이었을까요?
6: 키르기스탄다가 이블루미는 술래슈 자나하신도일에 бұл жерде тәжірибесі бар адамдарменен, достарменен барлашу маған күш береді. Киргизстанда инен қазаққа тоңағағу қаттың кеңемел қазын чингудырға яғи ханын көші химі тәсімнеді.
0: Күрімен, рахачинын?
5: Айы бөмен, кімден Хим이 생기고 되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 애기만 보면 행복한 순간만 보인 것 같아요. 이제 추억도 남기고 이제 앞으로 보면도 이제 계획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발 bir jaqsı söz bar eken balam balalı olosun degende uşunu mamam go aytçele kiyin özüm balalı bolgondo bildim balanın tentek kılganda da men uşunday kılgan turbaymbı josa balanı görüp baktılı bolgondo da uşul uşul turbaybı dep janan albette balalı bolgondo balanın gelecegin oylop jaşap kalat ekensen bul bala eng çoŋ baqıt eken görse.
0: 지금 미가임 씨는
7: 저는 세상에 그 다른 사람들랑 너무 만나면 새로운 것도 더 배우고 문화들도 더 배우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구나라고 그 생각이 너무 다양한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즈르바이잔 көп өлкөлөр менен канчалык сүйлөшкөн сайын көрсө адамдар ушунчалык дүйнөсү кенен экенин, жаратылышын жасалган экенин, ар бир адам өз алдынча бул чоң аалам экенин сездим да. Ошон үчүн адамдардан жалбаш керек экен, адам адамга керек экенин бул мен үчүн бул эң чоң ачылыш болду.
0: Бегаимшинин сарамдарды тоңесо маанын көсөл пеундунун ягире ябысында. Кригу жашингамылды одотчо?
7: Не, мажайо.
2: 네,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와 삶을 살아가는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과 꿈과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비스뷰라는 주바이 NSJ 게린 카타라가나 자샤바이브스 비스딘다 아타브스 크야로브스 전도메브스 바르 앵만일수 의수스두 저것보 가장 좋은 이야기는 뭐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해보았고.

0: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빠른 질문, 솔직한 대답. 됐으로 아즉 job 되겠, 제르게일드. 평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한국 음식과 키르기스스탄 음식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음료보에 미련어가나 제시케렉 보소? 가레이제 크르기스탄 막다르는 가이스나 탄다이스스다르. 잠깐만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1: 키르기스스탄.
0: 키르기스탄입니다. 오, 다들 키르기스탄 음식만 선택하실 거예요? 와우. 네, 잠깐만요. 네, 메림 씨는 키르기스탄 음식. 아, 키르기스탄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라 하지.
2: 가족들과 차 마시고 싶습니다.
0: 뭐?
1: 가족들하고 차 마시고 싶습니다.
0: 자, 왜?
1: 왜? 이야기하고 좀 좋은 말 나누고 이제 우리 문화는 차 마시는 전통이라서 이제 그때는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전달하고 네. 그래서 차 마시고 싶어요.
0: 메림 씨는?
3: 아, 저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0: 그래요. 저도 보고 싶어요.
3: 네.

0: 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빨리 갔네요. 벌써 한 시간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메시지와 엔딩을 이제 여기서 마지막 우리 말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메림 씨, 라가치, 메가임 씨 마지막 인사 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방송을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메림 씨.
1: 한국 생활이 힘들 때 혼자 참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기관의 도움도 받으세요. 한국어가 부족해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가리아다 자수인 볼건도 미스바른 자그스 고터병우스 바이트막쯤은 이신겐 아담가 아이득 기릭트 메키메덴 자르담 알은스 데믹쯤은 저나 가리아 딜리니스 아나 차르보소 이신이밍스데 조갓봉스 데긴 겔렛.
0: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서 있을 때는 혼자 있지 말고 꼭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다음은 우리가 라가치
2: 가족에서 잘 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도 돌보세요. 좋은 아내와 며느리 되기 전에 건강하고 행복 간사람

0: 시작.
1: 응.
0: 시작합시다.
1: 아, 가슴 좀 놀래.
0: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1: 아, 짜잔. 아.

아저를 화박 주승던 거걸간 멀로 들어가 승던 그여

와우,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키르기스탄 한국 KTK 라디오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전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키르기스탄 여성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 이야기, 제국, 그리고 여러분들 두 사람 이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경험, 누군가에게 연기가 되는 것, 여기는 K2K 라지입니다. 저는 진행자 아이다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코시볼롱스달. 에필데 나야나 체인 비즈메렌 볼고 노가르만달가 라흐맛. 카리아다 자샤한 바르드 크르그자임달가 시즈들 잘그즈 에메스 시즈들. 시즈들든 우이닝스들 바양가 타지르방스달 비르그 귀추그 아일랑간자리. 보 K2K 라디오스. 알바르치 아이다 볼둠. 긴기 에필데 좋으시간자 코시볼롱스달.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방송이 되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좋아요 꼭 설치해주세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스포츠 스타를 모시고 특집 스포츠 전북을 마련했습니다. 제2탄으로 선수 시절 전 세계를 지배했으며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배드민턴의 대부 박주봉 감독이 출연했었죠. 자, 오늘은 제2탄으로 프로야구 원년 홈런 타자로 그 명성을 날린 군산상고 출신 해태타이거스 4번 타자 김보경 선수를 주인공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원한 홈런 타자 김보경 선수의 50년 인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국대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이번 코너는 아주 귀중한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레전드를 모시는 시간인데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체육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주인공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제1탄으로는 지난 6월 15일에 배드민턴의 황제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이 나오셔서 그 일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제2탄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프로야구 출신입니다. 해태 타이거스. 그러면 아시겠죠. 홈런 타자 김봉현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원 선수.
2: 네,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네. 자, 이제 김봉현 하면은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를 호령했던 해태 타이거스와 KBO 리그 초대 홈런왕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2: 네, 만족합니다.
1: 네, 네. 그동안 지금 은퇴하시고 한 20년, 30년 되지 않나요?
2: 좀 더 됐죠.
1: 더 됐나요?
2: 제가 그 2000년도에 해태를 떠나면서 나왔으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
1: 26년.
2: 네.
1: 네, 그렇군요. 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히 제가 프로필을 소개하면은 1952년 1월 13일생 전주시 출신. 전주중앙초등학교, 전주북중, 군산남중 거쳤고 군산상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3루수도 보고 1루수도 보고 투수도 보고 지명타자도 활동을 했던 선수입니다. 한국화장품 야구단에서 약 2년간, 3년간 근무를 했고요. 해태 타이거즈 프로야구 창단이 되면서 1982년부터 1988년까지 프로 선수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맞습니까?
2: 네, 정확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좀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전주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2: 전주시 전동에서 태어나가지고,
1: 네네.
2: 거기서 쭉 살다가, 네. 군산으로 이제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군산 남중으로 야구를 하기 위해서 가기 전까지는 전주시 전동에 살았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풍남문 옆에. 네, 저도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압니다. 지금
2: 저도 잘 압니다.
1: 네, 저희가 지금 둘 사이는 학교도 다르고 지역은 비슷합니다만은 같은 해에 중학교도 같은 학교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동창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야구를 이제 언제 시작을 했으며 또 어떻게 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지요?
2: 네, 참 오래간만에 찾은 고향입니다만은
1: 네.
2: 참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1: 네.
2: 그렇다면 지금 제가 초등학교니까 벌써 60년대 얘기가 되겠는데
1: 그렇죠, 60년대.
2: 그 사실은 제가 먼저 야구를 한 게 아니고
1: 네.
2: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형이 6학년이었거든요.
1: 네.
2: 그 형이 먼저 야구 선수를 했어요.
1: 중앙 초등학교.
2: 예, 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 같은 학교고 이제 선수 끝 저 뭐 훈련이 끝나면 이제 같이 집에서 왔다 갔다 이제 같이 해야 돼 행동을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1: 네.
2: 형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이제 제가 이제 형 가방들도 같이 들고 있었으니까
1: 그렇겠죠. 따라다녔겠죠.
2: 볼이 이제 저 앞으로 오면은 볼을 이렇게 집어 던져주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선수들은 연습이 끝났는데 안 보여요.
1: 어허.
2: 선수들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막 그 선수들 찾아다니다 보니까 교무실에서 이 선수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1: 야, 그 짜장면 공부 잘할 때 주는 짜장면.
2: 그 졸업식 때 입학식 때 먹는. 이 정말 황금알 같은 짜장면 아닙니까?
1: 그렇죠.
2: 야, 바로 이거다. 야구 선수 되면 짜장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네. 날부터는 형 가방을 들고 나무 밑에다 놓고서 볼이 저한테 굴러오면은 이 볼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던졌어요. 그 몇 번 던지니까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아, 저 누구누구 동생이에서 데려와봐. 너 볼 한번 던져봐 그래요.
1: 네.
2: 그때 이제 제 복장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1: 네.
2: 검정 고무신에 양발도 안 신고
1: 그렇죠.
2: 허름했어요.
1: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볼을 한번 딱 던져보고 그 다음부터 너 내일부터 야구 선수해.
1: 이야.
2: 이러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집에 가서 졸랐죠. 이제 운동화도 사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학년이 지나가면서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 선수를 시작을 했는데 네. 아마 야구 선수 시작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프로야구 은퇴할 때까지 후보 선수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정. 네. 그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2: 그래서
1: 알겠습니다.
2: 그렇게 야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체격이 컸어요. 우리 네. 김봉균 선수는.
2: 그 우리 그 집안을 보면 아버님이 좀 몸이 이제 크신데 네. 그리고 형제간들이 전부 다 저같이 이렇게 컸어요.
1: 네.
2: 그러니까 뭐 쌀 한 가마니 가지고 보름밖에 못 먹고 막 그럴 시기였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자그마치 7남 4녀 중에 제가 5남입니다.
1: 야.
2: 그러니까 운동 선수 하나쯤 해도 뭐 너 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좀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취급을 당했는데
1: 아니 제가 봐도 저는 완산초등학교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 김봉현 선수가 어느 날 가보니까 축구 선수로도 나왔더라고요. 네.
2: 제가 4학년, 5학년 때 네. 그 중앙 국민학교죠. 그때는 네, 그때 선수가 부족하니까 네, 그 메모가 와요. 선생님 네. 빨리 축구장으로 오라고 가서 축구 선수 축구화도 없어가지고 운동하신 네, 거죠. 네, 경기에 네, 나갔던 시인데 그 그걸로 해서 아마 육상대회에서는 육상대회를
1: 그러니까요.
2: 나갔고 네. 특히 그 높이뛰기하고 400개중가를 제가 뛴 것 같은데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랬던 기억이 아마 중학교까지도 연장이 알겠습니다. 좀 됐었습니다.
1: 네네. 이제 그러던 김봉현 선수가 이제 전주북중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야 우리 동창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때 전주북중에 같이 들어온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 신규나라고 저하고 신규나. 초등학교 때 그 배터리 제가 투수를 하고 신규나 선수가
1: 포수.
2: 저 포수를 했었는데 훗날 제가 그 해태가 창단될 때 그 규나 아버님한테 같이 보내달라고 한번 얘기해 본 적도 있었는데
1: 알겠습니다.
2: 그때 이제 조금 허락을 받지 못했죠.
1: 아, 알겠습니다. 신규나 선수는 이제 신규나 씨죠. 일반인 연습 때 네. 돌아왔는데 체격이 아주 당당했어요.
2: 저보다 훨씬 컸으니까.
1: 네. 네. 아, 뭐 포수로서는 참 대단한 선수였는데 결국은 이제 학교가 야구부를 해체하는 바람에 공부하는 학생으로 남게 됐었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그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야구 실력이 이제 청소년으로 이제 커가면서 실력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2: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는 야구 선수로서의 어떤 개념보다는
1: 네.
2: 그 학교 방과 후 활동 정도로 이렇게 했던 그 운동부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 네.
2: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났기 때문에 훗날 이제 중학교도 좋은 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만은
1: 네.
2: 이 그 당시에는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1: 네.
2: 운동 선수들에 대한 대우는 조금 형편없었죠.
1: 특히 저 명문 중학교에 들어와셔가지고 야구 팀을 하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네 그때 좀 상당히 그 저한테는 그 전환점이라고 할까
1: 네.
2: 그 북중학교 2학년 시절에 그 경기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중복이 된 거고 있는데 그 시험을 못 봐가지고 마침 또 경기는 비로 취소가 돼가지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은 끝났고 그래서 일주일만 저 시간 연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허락을 못 받고 시험 거부자로 해서 정학을 맡게 되죠.
1: 야구 선수들이
2: 네,
1: 전부.
2: 네, 정학을 맡게 돼가지고. 아니 저는 주장이었기
1: 때문에. 그래 주장이었기 때문에.
2: 제가 대표로 왔죠.
1: 네, 네, 네.
2: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농구 부장 선생님으로부터 농구 선수를 시키면 정학을 풀어주겠다.
1: 알겠습니다.
2: 해가지고 농구 선수로 전환을 합니다.
1: 네, 네.
2: 가지고 중학교 때 야구 선수에서 1학년 농구 선수로
1: 갔다가 다시 또 결국은 또 야구 선수 돌아본 거죠.
2: 아,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는
1: 네.
2: 그 뭐 여기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산 상고를 이제 진학을 했잖아요.
2: 네.
1: 군산 상고 시절에 어땠어요? 그 감독부터가 아주 그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그때 감독님도 초년 감독님이셨다고.
2: 그래요. 이제 최관수 감독님이셨는데 뭐 웬만한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군산 상고 역사에 대해서 아실 텐데
1: 네.
2: 이제 지방에 있는 계시던 분이 이제 감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최관수 감독이 아마 은행 그 지점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우리 감독을 맡았는데
1: 네.
2: 아마 서울에 계신 선수 출신 감독이 군산상고 감독은 아마 최초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야 우리 정말 우리 좀 훌륭한 지도를 한번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1: 네네. 그래서 그분이 28살에 기업은행
2: 네, 기업은행
1: 행원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군산점에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군산상고 감독으로 하시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야구팀이 더욱더 단합이 되면서 발전을 하면서 역전의 명수라는 닉네임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어느 대회에서 이렇게 닉네임이 됐는지요?
2: 그러니까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그 최관수 감독이 부임을 하셨는데
1: 네.
2: 제가 1학년 때는 그냥 어떻게 뭐 여타 기록 같은 것도 없었는데
1: 네.
2: 2학년 되면서 대구에 가서 전국 체육대회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한번 처음으로 합니다.
1: 아, 하군요. 네.
2: 네 그래서 최관수 감독의 이름이 이제 빛이 났는데
1: 네.
2: 나 이제 드디어 명실공히 호남 야구의 대명사가 된 저 73년도,
1: 네.
2: 72년도
1: 네, 네.
2: 황금사자기에서 부산고등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것이 역전의 명수가 됐고 그리고 역전이 경기 때마다 이렇게 역전 역전을 한 것이 마지막 결승전까지 역전승을 이야, 하다 보니까
1: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2: 9회 초에 4대 1에서 9회 말 4대 1에서 5대 4로 뒤집대까지 이거는
1: 이야.
2: 이거는 드라마 아니면은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던
1: 그래서 9회 말 투아웃부터
2: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부 다 그 기록을 잘 외웠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1: 네네네
2: 이제 볼 몸에 맞는 볼도 나가고 볼넷도 있고 그 김유란 선수의 마지막 그 안타가 그 옵스트럭션 그러니까 진루 방해로 해서 이제 5대 4로 해서 게임 세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식사 실제 그 경기를 우승을 해 놓고도 어벙벙했어요. 진짜 우리가 우승을 했는 것인지.
1: 그러니까 한 번 대회에서 역전해서 예, 역전의 명수가 아니라 그 결승전까지 오는 과정에서
2: 오는 과정도 전부 다 역전승.
1: 두세 번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2: 네.
1: 구에 가서 역전되는. 이야, 그래서 한간에 군산의 짠물들이 말이죠.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최관수 감독이 명감독으로 이제 그렇죠. 됐는데 그 전에는 최관수 감독이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 더 단합도 안 되고 뭔가 좀 그랬는데 잘 그 융합이 되면서 이제 됐고 자, 4년 동안 4번 타자를 뺏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2: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관수 감독이 오셨을 때 그 제 타격 자세를 보고 너는 투타를 좀 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일부러 5번 타자를 시켰습니다.
1: 그렇군요.
2: 4번을 경기하면
1: 그렇죠.
2: 뒤에 더 무섭게 만든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5번 네. 타자를 가끔 했었는데 결국은 4번을 쳤었는데 이 명실공히 야구가 멋이다라는 것을 최관수 감독으로부터 좀 배우게 되죠.
1: 아, 알겠습니다.
2: 볼 던지는 거, 타격하는 거, 그다음에 그 경기의 그 시스템 운영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군산 내가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의 그 특성이 굉장히 개성들이 강했어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리더십 좀 부재가 온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1: 네,
2: 근데
1: 네.
2: 최관수 감독 오면서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 팀이 강하게 만들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진짜 그 황금사자기 우승으로 해서 네. 군산상고가 그야말로 고교 야구의 전국 춘추 시대를
1: 그렇습니다.
2: 만들었다. 이렇게
1: 그렇습니다.
2: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니죠.
1: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김봉현 선수가 투수도 하면서 또 송상복이라는 또 스마일 투수가 있었잖아요.
2: 그때 이제 2학년이었고 제가 3학년이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2: 제가 3학년 올라가면서 허리를 좀 다쳤어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네. 투수가 안 되니까 이제 타자를 할 때는 괜찮은데 볼을 던질 때는 안 좋아서 제가 1루를 맡으면서 송상복 선수가 투수로 올라갔죠.
1: 그렇죠.
2: 이때 이제 그 송상복 선수의 그 인상이 좀
1: 그렇죠.
2: 웃는 얼굴에
1: 네,
2: 스마일
1: 네,
2: 피처로
1: 네,
2: 네. 이제 명명됐었는데
1: 네.
2: 그 당시에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1: 그러니까,
2: 역전승이라는 게.
1: 그러니까 최관수 감독의 지휘 거기에 송상복이라는 스마일 투수 그다음에 홈런 차의 김봉현 이 삼박자가 전국의 우리나라 고교 야구를 들썩거렸다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2: 아, 정말 그랬습니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홈런 몇 개 치셨어요?
2: 글쎄요. 제가 그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북중 다닐 때 우리가 덕진에서 그 야구샵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보균 선수가 중1인데도 홈런 쳤단 말이에요.
2: 네, 그때는 사실은 중학교 경기는 조금 이렇게 경기장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홈런 치기가 좀 쉬웠었는데.
1: 알겠습니다.
2: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명실공히 펜스를 넘기는 이제 홈런을 좀 치기 시작했는데.
1: 알겠습니다.
2: 제가 그 예선전이나 그 뭐 우승은 못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고교 야구에서도 연타서 홈런을
1: 그렇죠.
2: 치렀고
1: 그랬으니까. 맞아, 맞아요. 예, 예.
2: 홈런 개수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 하도 많으니까. 네. 저도 그 기록을 뽑아보려다가 못 뽑았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김준환, 김일권, 김용남 이런 선수들하고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 시절이죠?
2: 그렇죠. 네. 고등학교 김용남 선수는 좀 후배고.
1: 좀 후배고.
2: 김일권, 김준환. 그다음에 그 뭐 김우근이.
1: 맞아. 그런 선수들.
2: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있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교 시절에 황금사자기로 발매하마 역전의 명수라는 닉네임이 붙었고, 자 이제 그 시절에 군산 상고 말고 라이벌인 고등학교들이 이제 여러 군데 가서 나왔죠. 그때부터 확 인기가 네. 높아지면서
2: 그 이제 황금 사자이가 우리 시절에는 맨 마지막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라이벌 관계는 조금 이제 훗날 이루어지는 거고,
1: 네.
2: 이 군산 상고 야구를 조금 서울 팀이고 경북이고 부산이고 겁을 내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2: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우승은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1: 그렇죠. 그렇습니다.
2: 우리가
1: 맞습니다.
2: 이제 포문을 예. 열었지만은.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군산상고 하면은 강팀. 이제 이런 이미지를 굳히다 보니까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라는 것을 계속 이어올 수가 있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군산상고 앞에서 우리 최관수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잘 가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죠.
2: 네. 그 불행하게도 그 파킨슨병이 오기 시작하면서
1: 네.
2: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이제 제가 그때 대학교 때인데 그 면회를 갔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금방 회복될 거야라고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훗날 이제 감독을 그만두시고 군산 가서 뵀을 때는 상당히 그 중증으로 이제 와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했었죠.
1: 그래서 37살에 이제 최관수 감독이 37세 때 감독님 돕기 자선 야구 대회를 열어서 수익금 500만 원을 거뒀다. 뭐 이런.
2: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몸이 좋지 않으니까 은행도 그만둬야 되고 이제 감독도 못 하게 되니까
1: 네.
2: 이제 그 사모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지고
1: 네.
2: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세탁소를 운영을 했는데 아마 그 아들이 둘 있는가 했는데 둘 다 야구 선수였는데 조금 유명무실했고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가사도 조금 기울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선 대회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 동문들이 많이 협조를 좀 했었습니다.
1: 그렇죠. 네,
2: 가지고 17반 좀 모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1: 네,
2: 워낙 그 중병이 되다 보니까.
1: 알겠습니다.
2: 그렇게
1: 그때
2: 지냈죠.
1: 당시에는 군산 상고에는 큰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2: 이용일 씨.
1: 이야,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
2: 대단하죠.
1: 예.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창단하신 분이 이용일 씨 아니에요.
2: 네, 그렇죠.
1: 네, 아주 뭐 대단한 야구에 군산 상고의 야구,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야구를 프로야구를 만들어 놓으신 장본인.
2: 예.
1: 네. 열정이
2: 어떻게 보면은 군산 상고의 그 정말
1: 대부
2: 대부라고 해도 되는데
1: 네.
2: 아마 내가 야구 선수인데도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1: 그러니까요. 참 좋아하셨어요.
2: 예. 그러면 회사는 언제 다니는지 모르는데 야구장은 맨날 나와요.
1: 네, 그리고 지원도 엄청 했어요.
2: 뭐 우리가 네.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그분 덕분에 그랬으니까.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산 상고의 최관수 감독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감독님, 코치님, 선수님은 연세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2: 네.
1: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대히트, 대스타였어요. 또
2: 그때
1: 연세대학교에서.
2: 시절이 그게 이제 73년도인데
1: 네.
2: 그 저도 금융이나 실업팀에 가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왜냐하면 옷도 좀 멋있다고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좀
1: 세상 눈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2: 네. 그런데 아버지하고 형님이 오시더니 너는 지금 스카우트 제 대상이 됐으니까 연세대학교로 가라 결정을 해주시더라고.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고대는 왜 조금
1: 그랬죠.
2: 뭔 거냐면 거기가 좀
1: 좀 부드러운 집 좀 못 찾잖아요.
2: 이 선배들의 조금 구타가 조금
1: 있대요. 그래서 군기가
2: 제가 맞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결정돼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목표가 선생을 꿈을 꾸고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죠.
1: 그래서 과를 체육학과가 아니
2: 체육과를
1: 아, 체육과를 가신 거예요? 네, 체육 전공. 예. 네, 네.
2: 왜냐하면 뭐 어차피 체육이니까
1: 체육교육학과
2: 아니요 그때만 해도
1: 그냥 체육학과
2: 체육 교육과는 없었고 체육과 그래서 교직은 따로 있으라 했죠.
1: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이제 같은 레벨의 이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연고전 하면은 저희 누나가 연대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 누나 따라서 응원을 갔는데 우리 김봉규 선수가 또 기가 막혀 야구를 하는 모습도 네.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나오셔서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형제가 많은데 그래서
2: 제가
1: 정득자 여사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2: 아 그
1: 두 분이 만남 두 분의 만남 2년.
2: 그 아마 그 우리나라 그 프로권투 초대 챔피언 김기수 씨가
1: 네.
2: 한번 보자고 그래서 어허. 우연찮게 봤는데
1: 네.
2: 거기에 이제 처제가 이제 나왔는데
1: 네.
2: 뭐 가지고 제가 좀 숙맥였어요. 그 많은 팬레터를 받아보고 여성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우성도 들어보고 제가 연세대학교 때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1: 인기캡 인기캡. 예,
2: 제가 진짜 그 선봉자였었는데
1: 네.
2: 훗날 농구 선수들이 뭐 인기를 뺏어갔다고 같은.
1: 네, 알겠습니다.
2: 그런데 여자 친구가 없었어요.
1: 네.
2: 그러다가 이렇게 선을 봐가지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1남 1녀를 두셨는데 이제 8형 아까 11형제?
2: 네, 11남매.
1: 네, 11남매. 이 11양녀를 다 옆에서 현모 양처로 말이죠. 부모님 모시고. 그 형제들 다 돌봐주고 해서 아주 소문나 있는데
2: 네.
1: 건강하시죠?
2: 아, 좀 건강합니다. 정말 네. 대단한 일을 했어요.
1: 네.
2: 뭐 당신이 더 수고했다고 뭐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1: 네.
2: 여자가 그렇게 시댁의 식구들을 돌봐주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1: 아, 알고 있습니다.
2: 뭐 심지어는 우리 형부터 저 막내까지 다
1: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봉현 선수하고 이제 인터뷰 얘기를 하면서 부인이 건강하신가 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걸 온대사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러면서 네. 잘 우리 가족들을 잘 이제 섬기셔가지고 시집장가 또 다 보내주셨고 그랬는데 자 김기수 선수하고 이제 동서지간이 됐는데 그분의 근황이 어떠세요?
2: 아 그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1: 글쎄요 그런 네. 얘기 들었는데
2: 그 어떻게 좀 지병이 간 쪽으로 있어가지고
1: 네.
2: 오래 못 사시고 쉬운 아홉에
1: 네.
2: 참 일찍 가셨는데 삶에 대한 그 어떤 예, 뭐, 나에 대한 모델이랄까 이런 것들은 한번 산 증인으로 이렇게 좀 잘 보여주고 간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교육적인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죠.
1: 김기수 선수 하면은 그때 당시에 레슬링의 김일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들어 올렸다 내려놨다
2: 그랬죠.
1: 예, 아무튼 니노 벤베리트인가요? 그죠?
2: 네, 벤베리트.
1: 네, 벤베리트 선수하고
2: 이태리.
1: 예, 네,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시합도 하고. 정말 세계 챔피언다운 그런 거. 자, 그러니까 동서 윗동서는 세계 챔피언, 또 아랫동서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홈런왕. 대한테 대단한 그쪽 처가집도 운이 좋으신 집안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네. 대한민국의 스타들 두 분이나 사위를 들으셨으니까. 자, 일남일녀 두시였고, 근데 야구 선수 수준은 없어요.
2: 아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도 인기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뭐 사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빠 나도 야구 한번 시켜줘봐. 데리고 가서 야구장에 데리고 한번 갔으면 시켜봤어요.
1: 네.
2: 근데 내 눈으로는
1: 아직은 아니다.
2: 10% 20%도 안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너는 공부하는 게 낫다 해서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직장생활.
1: 네. 잘 나가는 직장생활하고 네. 좋습니다. 자, 입단을 1982년에 했어요.
2: 네, 프로야구가 원년이니까.
1: 그러니까 네. 생긴 연도가 늦게, 2년 생겼기 때문에 31살에 입단했단 네. 말이에요. 남들은 뭐 은퇴할 시기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때 입단했다고요.
2: 그때 장충당 공원에서 친구들하고 예,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잔 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1: 네.
2: 야, 이 나이에 가면은 그 당시에 벌써 모 고교 야구 그 관계자들이 감독으로 알아 이런 소리도 막 들을 때인데 그래 하다가 고민 그때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고 그만 두든지 가지고 한번 야구를 하기로 마음 먹었죠.
1: 1982년에 해태 타이거스의 창립 멤버로 딱 되냐 입성하면서 주장을 맡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해 82년도에 이제 개막 연이 됐는데 해가 됐는데 거기서 그냥 홈런 22방 치면서 홈런왕 돼버렸어요.
2: 그 제가 그 앞서서 그 국가대표 아마추어 때 국가대표를 꽤 오래 했거든요.
1: 네네. 네, 네.
2: 그리고 대학야구나 실업야구에서 홈런왕을 저 이상을 따올 사람이 없었어요.
1: 그랬어요. 그랬어요.
2: 그러니까 그 명성을 잇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원년은 무조건 오고 홈런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1: 네.
2: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백인천 선수가 와서 큰 소리를 친 게 있어요. 홈런 타점 타율은 3관왕은 내가 차지한다. 이제 이러니까 성환이 네가 3번 타자니까 너 타점 맡아봐. 오케이. 내가 홈런 한번 해볼게. 오케이. 해가지고 타율만 저 백인천 씨가 했고 하고 홈런은 제가 했는데 그래도 그 홈런의 대명사라는 맥은 좀 이었죠.
1: 알겠죠. 아, 대단한 겁니다. 네. 백인천 선수를 그 한 부분의 상을 뺏어가지고 홈런왕이 됐다는 것은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런데 이제 해태 타이거스 입단 후 우승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 그럼? 82년도에 오비베스가 우승을 했고요. 그렇죠.
1: 오비베스.
2: 그다음에 83년도에 우리가 그 한국 시리즈에서 첫 우승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이상현 투수가 있었고 네, 그때는.
2: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전반기 끝나고 일주일간 휴가 때 저 뭐 그 지은한테 놀러 갔다 오면서 옥과에서 불의의 교통사고
1: 맞아. 이제 코수염. 네. 코수염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로서 안 좋은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83년도에 우승을 하고 86년부터 3년 연속 우승을 해요. 그렇죠?
2: 그렇죠.
1: 네.
2: 86. 84년, 85년도, 84년도에는
1: 롯데.
2: 참 롯데가 그 최동원 저주기 도수. 김영덕 감독의 저주기,
1: 저주기.
2: 상대 고르기 해가지고 네. 역전패 당했죠.
1: 네, 네.
2: 그리고 85년도에는
1: 삼성이
2: 통합 우승을 했고
1: 김시진 투수.
2: 네.
1: 네. 야 유명한 투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우승을 했었어요.
2: 그래서 86년, 87년, 88년 3년 연속
1: 그렇죠.
2: 우승을 했죠.
1: 3년 연속. 그래서 이름이 더욱더 날죠. 그때는 이제 또 이상윤 선수가 83년도 투수 그리고 선동열 투수가 이제
2: 86년부터
1: 그렇죠. 네. 그 유능한 투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조금 서로가 의견이 좀 다른 게 동열이 투수들 쪽에는 투수들이 강해서 혜택 우승을 많이 했다. 근데 타자들이 꽤 경기 평균당 6점, 7점을 내요.
1: 네.
2: 그러니 타자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 또 그러면서
1: 그렇죠.
2: 그런데
1: 네.
2: 투타가 그렇게 맞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그러니까 프로야구 시절에 이 김봉현 선수의 통산 기록을 보면 기억나는 것은 홈런은
2: 110개
1: 630경기 했는데 타율이
2: 2할 7푼 8리
1: 이야 596개 안타를 쳤고 타점이 334 타점입니다. 매년 16개 평균 16개 홈런 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
2: 그렇죠. 제가 그 훗날 그 은퇴해 가지고 네. 교수 시절에 올스타 올드스타전을 네,
1: 올드스타전. 네, 네.
2: 아, 우리가 선수 때 치던 볼의 탄력이나 방망이가 재질이 달라요.
1: 달라지죠. 공도 반발력이 많아졌고
2: 훨씬 반발력이
1: 방망이도 또한 탄력이 네. 좋았고.
2: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한 경기당 아 한 팀당 경기가 80경기밖에
1: 그렇죠.
2: 지금 143경기인데
1: 그렇죠. 그렇죠.
2: 20개면 한 40개까지는 볼 수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지금 그런 거죠. 경기 수가 네. 작았기 때문에. 네. 자, 82년에 입단해서 이제 88년도에 은퇴를 하는데 좀 빠르지 않았어요?
2: 글쎄 제가
1: 저도 오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2: 근데 88년도에 신문을 보고 김봉현 선수 은퇴라는 그래서 나는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구단서 그랬다고 구단서 전화해보지 아, 후배 선수들 좀 키우고 코치 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은퇴를 하면 좋겠다. 김원용 감독하고 상의를 했더니 한 1년 더 두고 보자.
1: 네.
2: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코치로 정해져 버렸어요.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이 후배 선수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좀 어떻게 불행하게도 안티그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이제 감독 얘기 좀 할까요? 창립할 때 해태 타이거스의 창립 감독님은
2: 김동엽 감독이
1: 김동엽 빨간 장갑의 네. 마술사. 이분이 또 상당히 시끄러운 감독 아니십니까?
2: 글쎄요. 아마추어 때도 롯데 감독하면서 빨간 장갑 끼면서 굉장히 요란스럽게 감독을 했죠.
1: 네.
2: 그리고 그냥 뭐 야구 경기가 무슨 연예인 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요란했죠.
1: 알겠습니다.
2: 그러다가 네. 해태가 상당과 동시에 이제 초임 감독으로 오셨는데
1: 네.
2: 전반기 끝나고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 네.
2: 조창수 감독 대행이 경기를 마치고 83년도부터 김웅종 감독이 오기 시작했죠.
1: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웅종 감독을 만나서 또 이제 또 전성기에 이르면서 4번 타자로서 또 주장으로서 나름대로 팀을 이끌어 주셨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교수님으로 부르는 것은 이제 곧 교수님이 되니까 이제 코치가 되고 교수님이 되는데 그 상들을 홈런왕, 타점왕, 장타율, 한국시리즈 MVP
2: 네.
1: 다 기억하세요?
2: 그럼요. 86년도입니다. 그게.
1: 네. 네. 타점왕이 86년도 67타점. 장타율 86년도네 네. 그것도. 그리고 MVP 한국시리즈 MVP는 93년도. 83년도. 네. 네. 86년도 골드글러브 받으셨네.
2: 골드글러브.
1: 그때가 네. 전성기시네. 네. 홈런왕은 2회. 82년도하고 86년도.
2: 네.
1: 이야. 86년 전성기셨네. 그러면 전성기 2년 후에 은퇴는 너무 아깝죠.
2: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치를 하고 있는데 감독이 스윙하고 대타하면 나가보라고 막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1: 그러니까.
2: 나같이 하는 선수가 별로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우승을 좀 했는데
1: 네,
2: 굉장히 좀 저 개인도 아쉬웠고 정말 불만이 많았죠. 그때부터 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코수염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고
2: 네.
1: 그 좀 뭐 짧게 한번 얘기하시죠. 그때가
2: 그때 이제 지인 친구하고 지인 소개로 여수에 회를 먹으러 가서 잘 먹고 오다가 사실은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우리 가족은 내가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차 두 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저는 잘 모르고 집사님 와서 이제 차 사고 났다고 이제 차를 길에서 세우고 김봉현 선수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 차가 내려가지고 전대병으로 호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뉴스에 거의 중태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얼굴이 자그마치 314반을 꼬매는 얼굴입니다.
1: 글쎄, 그럼.
2: 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가 3일 만에인가 깨어났다는데 첫 마디가 아 뭐하고 있어? 빨리 유니폼 갖고 와. 나 운동장 가야 돼. 그러더래요.
1: 역시,
2: 그래서 사고 난 줄 알았어요.
1: 역시 프로 야구 선수답습니다. 그리고 또 사나이답고 그래서 이제 코 밑에 수염을 키워서
2: 예, 면도를 했는데 이게 좀
1: 흉터가 나오고
2: 예, 독이 생겨가지고
1: 아.
2: 이게 뭐 면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코수염을 기를 수밖에
1: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8년도에 은퇴를 하신 후 코치 생활을
2: 2000년도까지 했죠.
1: 그러니까 약 9년?
2: 10년 넘었죠. 11년 정도 됐죠.
1: 정도. 코치 생활을 하셨는데 코치 생활도 뭐 코치 생활하면 또 감독으로 가야 되시는데. 왜 코치 생활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또 하셨어요?
2: 그때까지도 김웅룡 감독이 붙잡고 있으니까 감히 이
1: 그 자리를 탐내지 못하고
2: 탐낼 수도 없는 거예요.
1: 그렇게 됐구나.
2: 그래서 한번 김웅룡 감독도 언쟁을 벌였어요.
1: 아하.
2: 뭐 언제는 뭐 물려준다 그러더니 뭐,
1: 맞아.
2: 뭐 말도 없이 그러고 가면서 저를 약올려고 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운동선수지만 너무 사람을 믿었구나.
1: 네.
2: 그래서 그때 저도 성한이가 감독이 되는 바람에 저도 이제 야구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후배가 감독이 되니까 네.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의 길을 갑니다.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네. 교수는 또 왜 어떻게 그 길을
2: 제가 2000년도에 네. 11월 달에 보통 프로야구가 11월까지 계약이 끝나니까 11월 달에 끝나고 서울에 와서 이제 어디 코치 자리를 알아보긴 했어요.
1: 네.
2: 근데 김봉현 그러면 해태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1: 너무 세죠.
2: 너는 해태 감독 가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서점 좀 가자. 가지고 대학 때 배웠던 체육학 전공원 책을 몇 권 사가지고 다시 체육선생 도전을 한다.
1: 예.
2: 프로야구 아니 고교 야구부 있는데 하면 가능할 것이다 해가지고 책 가지고 한참 공부를 좀 하고 있을 때 극동대학교 기획실장이 좀 보자. 가지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느냐. 가지고 그때 바로 겸임 교수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 사회체육학과 교수님으로.
2: 네. 아니, 정식 교수는 아니었죠. 겸임 교수로.
1: 겸임 교수로 해가지고 시작이 됐다가
2: 네. 2001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1: 그러다가 이제 홍보실장도 하시고 학생처장도 하시고.
2: 정교수가 딱 되니 그냥 정식 교수가 되니까 교수 되자마자 홍보실장을 시키고.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바로 학생처장을 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책이거든요.
1: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대학의 얼굴이죠.
2: 그럼요.
1: 네네.
2: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죠.
1: 꽤 오래 하셨잖아요.
2: 거의 정년할 때까지 했으니까.
1: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대학 교수인 줄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김 교수님이 언제까지 교수님 오시는가 내가 그랬는데 저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저희들은 쉬운 여덟에
2: 대학 교수는 정년 65세니까
1: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사주 저 만나면 커피값도 내주고 그랬잖아요. 자 좋아요. 자 정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2: 네, 쉬셨어요? 제가 그 아무래도 그 65세인데도 너무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사회이사 자리도 좀 나오고 뭐 고문 자리도 좀 나오고 어떤 그 뭐 여기저기서 이것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조금 몸을 담그다가
1: 네.
2: 작년 연말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 네.
1: 건강도 유지하시면서 좋은데 요즘 원래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세요?
2: 제가 운동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운동에 대한 그 노력은 정말 게을리지 않습니다.
1: 네.
2: 지금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운동에 시간을 배려를 하고
1: 네.
2: 그리고 이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살도 좀 빼고 해가지고
1: 네.
2: 조금 길게 살아보고
1: 아, 예, 길게 사시죠 뭐 앞으로 저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요?
2: 제가 야구 선수고 젤로 직장으로 따지면 교수 생활이 제일 오래 됐고요.
1: 네.
2: 두 가지 중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은 야구로는 정말 그야말로 정신이라는 거.
1: 네.
2: 그러니까 이 정신 하나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만 대학 교수로서는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홈런왕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의 김보현 선수. 대학 교수도 하셨습니다. 이분을 초대해서 우리 그 많은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길가에 가로수를 봤는데요. 가로수 나뭇잎들에 조금씩 노란색이 물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벚나무였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가로수 잎이 갑자기 그렇게 노랗게 물 들어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만큼 평소에 일상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렇게 가로수에 노랗게 물 들어가는 잎을 보니까요. 매미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이 지나고 있지만 매미 소리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고요. 그만큼 올 여름이 지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그 다음을 언젠가부터 생각하게 되는데요. 새해가 되면 보통 그런 거 느끼시죠? 올해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금방 그렇게 마음만 먹다가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그리고 봄을 맞이하게 되죠. 봄이 시작되면 여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 여름이 시작할 때 책갈피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름이 시작함과 동시에 아 이제 가을이 오겠구나 라고 떠올렸습니다. 그 가을이 이제 절기상으로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네요. 그리고 가을을 기다리는 지금, 가을이 시작하는 지금, 저는 올 겨울을 또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입니다. 앞서 계절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못 느끼셨겠지만 오늘 방송 마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후에 활동 중에 한번 지나다가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요. 나뭇잎이 물론 수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노랗게 물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벌써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 단풍이라기보다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지쳐있는 몇 개의 잎들이 이제 노랗게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겨울을 또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아마 나이 때문이겠죠.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1년도 금방 지나곤 합니다. 그렇게 덥다 덥다 했는데 가을이 오고 있고 가을이 왔나 싶으면 또 겨울이 성큼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포함해서요. 방송 시작했을 때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 1회 때 2회 때 언뜻 들었던 이야기가 시민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미디어를 시민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체 미디어 활동, 뭐 마을신문, 마을방송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활동을 제가 한 지 이제 한 21년, 22년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전주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도 그와 관련된 일환의 활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나온 시간만큼 함께 활동했던 그런 분들, 뭐 마을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쪽에서는 활동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주는 못 보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흩어져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만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활동을 잠시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제가 마을미디어 활동을 한 15년, 16년 정도 함께 해오던 어떤 때는 밀접하게 같은 활동을 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같이 활동은 하지 않지만 가끔 안부를 전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그 자리에서 애쓰게 활동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응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활동을 잠시 쉬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깜놀이죠. 놀라기도 했지만 언젠가 모든 일에서 누군가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시피 어느 한 직장에 오래 다니기도 하지만 그만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아니라 어떤 활동도 잠시 쉬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만둘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랍기도 했고요. 올 곳이 왔군 하는 생각도 들면서 서운하기도 하면서 지지하기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기운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응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이런 생각하면서 꼭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계절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활동도 관심 있는 분들, 뭐 마을신문이 뭐야, 마을방송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뭐 1인 유튜버, 1인 방송과도 비슷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공동체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같은 경우는 그런 채널은 뭐 너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하는 건 비슷하지만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미디어는 아니었지만 평소에 내가 환경이나 뭐 인권 아니면 공동체 아니면 마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관심 생기시는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앞으로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에서는 그냥 일상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방송도 함께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방송은요. 크게 두 가지 틀이었어요.
하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뭐 그와 관련된 생각이나 에피소드를 앞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뭐 굳이 1, 2부로 나눈다면 1부가 이런 형태죠. 일상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고요. 2부는 그와 관련돼서 이 전방송 내용과 관련된 주제에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꼭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두런두런 남기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틀은 유지해 가는데 특별히 어떤 주제가 없이 일상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게 이제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중심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일상 이야기, 뭐 코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코너라기보다는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기보다는 프로그램적인 성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곡 함께 들을게요. 10cm 회어리 스트림.

10cm 회화리 스트림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1회, 131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30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30회 방송 내용은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금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어떨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요, 겨울도 생각나고 하얀 눈이 떠오른 겁니다. 햇볕은 쨍쨍하고 매미 소리는 한창인데 상상 속에서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생각만 해도 조금은 시원해지는 한여름의 엉뚱한 상상이었습니다. 일상에서도 가끔 이런 여름날의 크리스마스가 떠오르곤 합니다. 바쁜 날 모든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고요. 늦잠 잔 줄 알았는데 아 늦었다. 알람을 내가 왜 못 켰을까 하면서 서두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쉬는 날이거나 공휴일일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환급금이 들어오고 올해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름날의 하얀 눈,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운 일이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어쩌면 그런 상상만으로도 평범한 하루가 잠시 조금 더 즐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찾아왔으면 하는 여름날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130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여름의 크리스마스 실버벨 상상만 해도 시원합니다. 해월리에서 잡초와 전쟁을 3박 4일 치렀습니다. 유유 웃을 일이 아닌데요. 목표랑을 다 해치우고 지금은 쉬는 시간이 주는 달콤함 하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해월리 농막에서 맞이하는 8.15 새벽부터 내리는 빗소리로 여러 기억을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반가운 비가 봄빛처럼 몰래 짓거리는 병아리 소리처럼 간지럽게 소곤소곤 내리네요. 여름엔 레모네이드 롤에도 어울립니다. 음료수도 좋아요. 오래전 더운 나라 필리핀 세부에 어학연수 갔을 때 새콤한 깔라만시가 땡겼었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플라이 투 더 문 노래 듣고 마음이 꽉 찬 느낌으로 고고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플라이 투 더 문 그리고 레모네이드. 네,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책갈피에서 저희가 나누었던 노래와 관련된 내용도 적어주셨네요. 잡초요. 지금이 한참 많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텃밭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텃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밭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도 비가 근간에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물난리가 날 줄로 비가 많이 왔죠. 기다렸던 비이긴 한데 너무 이제 과하게 온 지역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비가 내린 후에 이런 농작물들도 잘 자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만약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자라라는 농작물은 정말 비료도 주고 정성들여 가꾸는데 없었으면 하는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참 나올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잡초와의 전쟁을 3박 4일이나 해월리 은하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책갈피 방송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 갔었을 때 마셨던 음료수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더불어서 늦더위라고 하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있는데 초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보통 봄이 되면 꽃샘추위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꽃샘추위. 그러면 단풍 가을 더위? 가을을 시샘하는 여름의 무더위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은 변함없이 빠르게 지나고요. 저는 지금 겨울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네, 이제 우추할 계절들이 옵니다. 네, 함께 지나시게요.
이어서 워라벨 투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8월에 듣는 뜻밖의 크리스마스가 제 얼굴에 작은 미소를 남기고 가네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이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월에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눈이 내리면 정말 이건 절대적인 기후 위기죠. 그래서 기후 위기로 오는 그런 계절의 변화나 아니면 하얀 눈은 아니지만 여름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나 하얀 눈처럼 상상이긴 하나 그런 좋은 기대, 좋은 바람 이야기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해도요. 앞서 은하수님이 말씀 주신 시원한 깔라만시 음료수처럼 마음이라도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워라벨 TV님도 적어주신 글처럼 8월에 듣는 뜻밖의 크리스마스 제 얼굴에 작은 미소 남기고 갑니다 하셨는데 그 미소 잠시가 아니라 오래오래 이어지시길 기대할게요. 다음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생각났어요. 크리스마스는 겨울이 예쁘긴 하지만 여름에 상상하는 크리스마스도 좋네요. 저의 여름날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가족들의 건강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선 가족들의 건강이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의 그리고 책갈피 가족분들이 지금 소곤망하시고 있는 뭐 그게 걱정과 근심이라면 그게 잘 풀려지기를 그리고 어떠한 목표나 바람이라면 꼭 이루어지기를 하는 마음이에요. 8월의 크리스마스 1998년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방송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얼마 전 같은데 벌써 몇 년이죠 그러면? 네, 30년 가깝게 지나고 있네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겨울이 금방 온다니까요. 한석규, 심윤아가 주연을 했었죠. 오랜만에 여름 지나기 전에 8월 지나기 전에 꺼내서 한번 보고 싶네요. 요즘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디오로 보고 싶은 테이프 조금 지글지글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비디오가 있다고 해도요. 비디오 플레이어를 찾기 힘들어서 한번 주의를 네, 찾아봐야겠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달빛 신재가 함께 부르고요. 칵테일 사랑

옥상 달빛, 칵테일 사랑, 신재가 함께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130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하고 이야기하다가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인도 책갈피 방송, 전주회편 방송을 듣고 있는데 책갈피 방송에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많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의 생각과 일상의 이야기 다양하게 듣고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그런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고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글에 또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들었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책갈피 방송의 콘셉트인 거죠. 저와 청취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번 주 방송부터는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생각나는 주제 하나, 테마를 정해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주제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냥 일상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종종 또 찾아뵈려고 하고 있어요. 그 청취자분들 남겨주신 댓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는요. 방송할 때 책갈피를 1, 2부로 나눈다면 1부는 일상에서 평소에 제가 생활을 하다가 이 이야기 아니면 이 생각, 이 에피소드 방송에서 나눠야겠다라고 잊어버릴까봐 메모로 적어둔 것들을 꺼내서 방송에 하나씩 꺼내서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그런 게 떠오르지 않거나 못 적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막 너댓 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그 에피소드나 그 주제를 한 번에 다 방송에서 하지는 못하고 적어놨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할 때마다 뭔가 주제가 하나씩 정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책갈피 방송에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나 생각들을 책갈피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옮겨주시는데 이게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학교에서 마무리하면서 기억해, 다음 주 과제야, 이거 꼭 써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까봐 방송 중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오늘 했던 방송 주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 방송 들으면서 떠올랐던 내 생각이나 내 에피소드를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 오늘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내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글, 좋은 글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일상에서 책갈피 방송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글들 대환영입니다.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네, 130회 지난주 방송 사연 이어갈게요. 네, 말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댓글을 올려주신 청취자분들, 책갈피 가족 여러분들이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들으시는 이유는 뭘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숙제처럼 생각하지 말라더니 금세. 다음 주 책갈피 방송 전까지 혹시라도 내가 책갈피 방송을 듣는 이유 떠오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상상만 해도 좋아요. 이 여름에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것도 마음이 설레고요. 크리스마스 캐롤과 트리도 상상만으로도 좋은데요. 흰눈이 오면 스키장 가서 보드 탈 생각이에요.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국내에 사계절 스키를 탈 수 있는 실내 스키장이 있던가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스키나 보드를 안 타거든요. 안 타서 잘 모르는데 보면 해외에는 꼭 겨울에만 현재 눈이 쌓인 산에 가서 스키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사계절 내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빙상장, 스케이트장처럼 실내 스키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키장은 있어요. 눈을 쌓는 게 아니라 뭔가 경사지게 해서 거기에서 스키를 타거나 아니면 아래가 무슨 레일처럼 계속 돌아와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국내에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공 눈을 뿌려서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실내 스키장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있다면 그런 공간을 이용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싱클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은 여름날에 크리스마스를 상상하셨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코이카 봉사단으로 있었을 때 생각이 납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춤을 추듯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겁니다. 위도 영도인 적도 더운 나라여서요. 12월에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는 않는데 저들은 뭐가 저리도 기쁘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이유는요. 긴 크리스마스 연휴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공휴일로 쉬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래 긴 휴일이라는 게 말이 돼? 정말 이 긴 날을 휴일로 즐기며 고향에도 다녀오고 축제처럼 놀며 직장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간다 말입니다. 아, 대단하다. 물론 꼭 일해야 하는 곳으로 당번제로 특별수당을 받으면서 일은 했겠죠? 연휴 기간 같은 단원들도 만나서 밥을 먹고는 했지만 긴 연휴가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기간이었죠. 북적이는 대형 쇼핑몰에 가서 외롭지 않은 척 쇼핑몰을 누볐지만요. 현지인들의 긴 연휴가 제게는 더 외로운 기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실감나진 않았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덧붙임 글로 지금 듣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마치 여름에 팥빙수를 먹는 시원한 기분이 드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네,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하얀 눈, 한여름날의 겨울 이야기를 하면서 캐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의 크리스마스. 텔레비전 같은데 TV에서 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서 그 계절을 체감, 상황을 체감하는 건 또 다른 느낌이네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살면서, 평생 앞으로 살면서 크리스마스 기간을, 크리스마스를 아프리카 더운 날씨에서 맞이할 그런 순간이 있을까? 네,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그런 경험도 만나고 싶네요. 특별한 경험이죠. 아프리카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고요. 우간다나, 그래서 적어주신 우간다나 케냐가 적도 근처여서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 추운 겨울이거나 정말 막 더운 여름이거나 이라기보다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따뜻한 그런 기온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우간다, 아프리카도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계절이나 온도가 조금씩 다른데 머무셨다는 우간다, 아프리카의 크리스마스 궁금합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크리스마스는 우간다처럼 그렇게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말이나 크리스마스는 그 들뜬 설레는 분위기에 있잖아요. 싱클나라님이 외롭게 우간다에서 홀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설 명절이 되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내지는 외국인 유학생분들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내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휴일 때 한 번씩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찾아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살다 보면 크리스마스 같은 일들과 여름에 내리는 한방눈처럼 기적 같은 일이 많은데요. 사는 것에 지쳐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요.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네, 평범한 날. 살면서 떠올려보면 너무 많이 아팠거나 내가 아팠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이 너무 많이 아팠거나 아니면 일이 뭔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많은 분들이 신을 찾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 이번만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아니면 이번만 더 낮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살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들, 기도들 말하곤 하는데요. 또 이게 지나고 평범한 일상이 되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 사는 순간들이 기적과 같은 그런 감사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자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부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같은 상상요. 저는 제가 준비하는 일이 잘 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 중인데 잘 될지 어떨지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상상에 그치지 않고 잘 되기를 점점점점점점점점 남겨주셨습니다. 네, 종부님 드림 컴 트루입니다. 꼭 지금 계획하시는 거 말씀처럼 상상에 그치지 않고 잘 되기를 방송의 기운을 모아서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의 그런 마음과 기운을 모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꼭 잘 되실 거고요. 잘 되시면 그 결과 책갈피에 한 번씩 남겨주세요. 축제되지 말라더니.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여름에 보는 한겨울 크리스마스 이미지도 좋네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걸요.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으니 겨울도 다가오고 있겠죠?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뭐 한 달여 정도를 만끽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언젠가부터 최근 들어서는 겨울 지나고 봄인가 싶으면 여름. 그 긴 여름을, 길어진 여름을 덥다, 무덥다, 너무 습하다 하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을이 시작하고 있지만 겨울도 멀리서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가을 길지 않을 거니까요. 좀 만끽할 준비 두 주먹 불끈 쥐고 맞이해 보시게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가을에 한번 만끽할 준비하고 계시죠, 경희님? 네, 다음은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계절이 겨울인 곳으로 가면 비슷한 느낌?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여름이 다른 나라에서는 겨울인 곳에 가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는 호주를 가고 싶어요. 저하고 친했던 지인이 호주에 오랫동안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내에 있는데 그 친구에게 유학을 다녀왔을 때 호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네요. 말씀처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북반구에 있는 나라는 12월 25일이 겨울이긴 하지만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TV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눈이 펑펑 오거나 산타클로스 복장의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크리스마스가 여름인 나라도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대표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그런 나라죠. 방송하면서 검색해보니까요. 호주와 뉴질랜드 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남부 지역이 그렇게 12월 25일이 우리로 보면 계절상 한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요, 12월이 여름 휴가철이어서 크리스마스에 해변에 가거나 야외 바비큐를 즐긴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풍경이었죠. 예전에 앞서 말씀드린 지인이 호주로 유학을 갔을 때 뭔가 실감이 좀안 나긴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추워서 막 눈도 많이 내리고 아,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점점 더워지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겨울이면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많은 상점 이벤트로 크리스마스 복장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호주나 남반구는 그렇게 산타 복장, 반소매, 빨간 옷이긴 한데 반소매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바다에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이무진, 휘파람.

0: 하루에겐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1: 이무진 휘파람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130회 방송에 올려주신 지난주 방송이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흘러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덥기만 하던 여름도 더위가 조금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눈 오는 겨울도 오겠죠? 라고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최근 며칠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샘 추위가 있다면 단풍 가을 더위가 있나 봐요. 한참 전국적으로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들이 또 가끔 한 번씩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하다가 성큼 가을이 오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한 달 전 정도 전에 책갈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풀벌레 소리 밤이 되면 많이 들리더라고요. 풀벌레라고 통칭은 하지만 그 안에 귀뚜라미 소리도 있겠고 여러 서로 다른 풀벌레 소리여서 어제 그제 사이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여름 목고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 옆에 또 작은 계곡 시냇물처럼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네, 자정 무렵이 되니까 정말 주변은 조용하고 칠흑처럼 칠흑같이 어두운데 물소리가 조용히 들리면서 여러 종류의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책갈피의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녹음을 했거든요. 그 녹음 소리는 다음 주 방송에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귀뚜라미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단풍들도 화르륵 들기 시작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짧게 지날지도 모르니까요. 아직 덥지만 시작하는 가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하시게요.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여름날의 즐거운 상상처럼 그런 행운처럼 진행자님도 올해 즐거운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물결무늬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름날의 즐거운 상상처럼 그런 행운처럼 상상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지금 바라고 있는 소망들 그 즐거움으로 이어지시길 저 역시 소망드림님의 글처럼 남길게요. 역시 물론 마음처럼 다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좋은 일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마음 아픈 일, 슬픈 일은 없고 늘 웃을 수 있는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는 게 그런가 봐요. 네,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마음 아프거나 슬픈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정말 곁에서 방송을 통해 제가 조금이나마 뭔가 위안이 되거나 마음을 덜어낼 수 있다고 하면 힘을 덜어드리고 싶고요. 좋은 일들만, 즐거운 일들만, 웃을 수 있는 일들만, 많은 아니죠. 네, 마음 아픈 일이 있다고 해도 즐거운 일들이 훨씬 더 마음속 소망처럼 바람처럼 그런 일들이 많으시기를 기대하고 바랄게요. 그리고 글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글을 통해서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나누지만 책갈피 댓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언젠가부터 청취자분들끼리도 서로 댓글을 남겨주시거든요. 즐거운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또 마음 아픈 일, 어려운 일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오래 책갈피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는 책갈피 특집 방송 중에 공개 방송처럼 청취자분들 모시고 이제 우리가 글로만 만나지 않고 청취자분들 목소리도 함께 청취하면서 서로 눈빛, 시선 맞추면서 그런 날을 상상하곤 합니다. 한여름에 눈이 내리거나 크리스마스가 되는 건 상상으로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만나는 건 상상을 하다가 만나면 되는 거죠. 이어서 그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겨울 이야기하니까 겨울은 아니지만 가을이 온 것 같네요. 히읗 히읗 히읗 올가을엔 하면서 글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러니 올가을엔 하고 마무리 해주셨는데 그 다음이 뭘까요? 보통 우리는 올가을엔 하면 시집 갈 거야, 장가 갈 거야 이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글로만 뵙기 때문에 네 아직 미혼이신지 기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잘못 말하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미 기혼이신데 올가을엔 결혼하세요 이런 말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올가을엔 점점점 뒤에는 남겨주지 않았지만 그누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거 잘 이루어지시길 역시 기대하고 바랄게요. 제가 말로만 진행자 DJ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글에 네 역시 지금 바라시는 마음 바라시는 계획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투적으로 의미 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몽실의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을 듣고 난 후여서 그런가요? 어제는 아침에 거실 커튼을 열기 전에 얇고 하얀 커튼에 비춰서요. 희미하게 유리창 밖 길에 바닥이 하얗게 보였는데요. 순간 정말 눈이 왔나 했더랍니다. 맞아요. 하루하루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없이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 별일 없이가 별일인 소중하고 감사한 하루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 유난히 예전 가요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그래서 신청하고 싶은 곡들이 많은데 오늘은 왠지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신청하고 싶어요. 가사가 참 예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가사를 일부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받아줄게요.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저는 원해요.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저는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네, 가사의 일부였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소중한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아름답게 채워지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앞서도 비슷한 얘기 한번 나누긴 했는데, 기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그런 날이 아닌 평범하게 지나는 그 날들이 생각해보면 그런 별일 없는 게 별일인 거죠. 특별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스페셜한, 특별한 별일 없는 날이다 보니까 저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날들,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거,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맞이하는 가을도 늘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나고 지날게요. 세연님이 올려주신 시청곡 듣고 갈게요. 빌리 조엘, Just the way you are.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계십니다. 신청곡이었죠?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일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그냥 일상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그런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요,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글들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글을 온라인에서 읽을 때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오늘처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오래오래 많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통통 책갈피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시간 동안 책갈피를 통해서 2곡 내지 3곡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떠오른 내용도 있지만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노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얘기도 나누고 싶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고 시간이 아쉬워요. 그렇다고 2시간을 하기에는 좀 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200회 맞이하면, 오늘이 132회잖아요. 네, 200회 맞이하면 한번 그때 상황 보고 2시간으로 편성을 늘리거나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은요, 우주의 드로잉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노래 마저 듣고요, 이어서 우주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면 그래도 여름 더위가 좀 지나고 가을이 조금씩은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일주일 동안 지나는 여름에 꼭 하고 싶었던 거, 저는 아직 여름 지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 팥빙수 못 먹어봤거든요. 팥빙수 먹어보고 싶고요. 땀이 정말 비오듯이 흐르는 그런 조깅도 하고 싶은데 또 가을 조깅과는 다를 것 같아서 여름 지나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

네, 8월 24일 월요일. 언제 여름이 가나 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써늘하고요. 아쉬운 점이 많지만 8월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죠? 오늘은 놀자

Across the Nation, The Union 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뭐 남자분 뭐 여기서 남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군요. 떠오르는 장르가 있죠. 미국에서 유행하는 프로레슬링. 예. 출연하거나 뭐할때 예, 나온 음악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 예전에 유행했던 무한도전에서 레슬링 특집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때 정말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의 모토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뭔가 이뤄나가는 거였는데 뭐 모든 여러 가지 뭐 장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 레슬링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만 되면 한 번씩 또 나오는데, 갑자기 이 노래 들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자기가 무언가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는 이 프로그램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좋은 기억은, 어떻게 보면 희망처럼 내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올 8월,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좋은 기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스맥 배드 레이전

가스맥, Bad Religion이었습니다. 시원하죠? 이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스카이입니다. 영원.

네, 스카이 영원 듣고 왔습니다. 처음에 스카이가 데뷔했을 때 얼굴 없는 가수로 노래가 먼저 인기 있고 난 다음에 스카이가 배우 최진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래서 최진영의 영원으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최진영이 스카이로 부르길 원했으면 노래를 소개할 때는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게 낫겠다 해서 스카이의 영원이라고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소개할까 합니다. CM 부릅니다. 외톨이야.

네, CM 블루, 웨토리아 듣고 왔습니다. 8월도 벌써 이제 다 가는데요. 늦은 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고, 휴가들은 다 뭐 거의 다녀오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휴가가 뭔지. 아, 휴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휴가를 간 적이 언제였는가를. 뒤돌아 봤더니 없더라고요. 휴가하고 저하고는 잘 안 맞나 봐요. 에, 평소에 노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백수가 과로 산다고. 아, 요즘 너무 힘듭니다. 에, 농담이고요. 휴가 때 좀 많은 추억을 만드셨나요? 에, 많이 만들긴 했어야 할 텐데요. 가족과 함께, 뭐 친구와 함께 많은 추억, 그리고 뭐 새로운 만남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휴가를 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마도 이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허의 인어.

인어 공허해였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고도 해요. 뭔가 좀 이렇게 비워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감정은 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좋다고들 합니다. 엘로입니다. 오 예.

0: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보실 수도 있고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trumpet. It's Mambo number 5.

네, 루베가 맘보 넘버 파이. 향수는 샤넬 넘버 파이. 아, 리듬이 좋죠. 아, 춤곡은 역시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빠르고 느리고의 관계가 아니고, 예, 리듬이 정말 기분이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맘보를 들었으니까 한번 연속해서 좀 신나는 노래, 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코코잠보, 미스터 프레지던트, DJ 켄의 킥, 드럼, 베이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코코 잠보, 미스터 프레지던트, DJ 칸, 킥, 드럼, 베이스. 아, 노래 들으셨어요? 굉장히 신나죠? 이런 원초적인 리듬도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날것의 느낌이 들을 수 있는 노래, 우아입니다. 카르쿨라츠.

네, 우아이 가르쿨츠. 마지막에 말소리 좀 비슷하죠? 몽골 밴드입니다. 아, 몽골 헤비메탈 밴드. 아, 뭐 몽골 전통 악기와 메탈 사운드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좀 힘이 넘치는 사운드.

언젠가는 이상은이었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사랑하게 될 거야. 한 노으로.

사랑하게 될 거야. 한노로 듣고 왔습니다. 요즘 이 가수 노래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 인기가 많죠. 아, 굉장히 좀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죠. 음악과 그리고 책까지 병행해서 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친구가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밴드 하나 여성 밴드가 최근에 데뷔를 했는데요. 앨리스 신드롬, 딥 다이브. 보컬 우리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요즘은 노래들을 너무 잘해요 다들. 케이팝의 이상을 이, 그래, 좀, 그런지 뭐, 우리나라 밴드에서 나오면, 외국들도 나오고, 근데 노래 가사들이 거의 영어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아유. 제가 노래 가사를 듣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예.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저희도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예. 노트북 전지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오늘은 놀자 보시면은요, 거기에 댓글 달수 있는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듣고 싶은 노래 사연 남겨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놀자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은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노래를 틀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수요일에는 초대 손님 게스트를 모셔서 하는 방송으로 좀 계속해서 꾸며볼까 합니다. 지금 그 8월 중에는 저희가 이제 녹음 방송이 좀 많았는데요. 최대한 생방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방송도 녹음 방송. 아유, 녹음 방송이 더 어려워요. 생방송이 너무 재밌는데. 좀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전지 공동체 라디오는 여러분이 꾸미는 방송입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지 공동체 라디오에 문을 하시면 소정의 기간에 거쳐서 저희가 자유롭게 방송을 만들고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9월부터 신규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고요. 새로운 스타일의 진행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리스 신드롬 딥 다이브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1: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름이 조금씩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낮의 볕이 여름의 한가운데를 말해주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 바람 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계절은 참 신기하지요.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때가 되면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다음에 올 자리를 내어줍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시 한 편을 펼치고 대금 한 자락과 우리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여름을 건너는 느긋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옛부터 한량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삶과 법과 품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시를 읽고 소리를 듣고 세월을 벗삼는 삶. 오늘 시와 소리의 뜰락에서는 한량의 여름이라는 주제로 서운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바람 한 자락에도 귀 기울이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름을 즐겨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뜨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앙송가 김자영입니다. 지금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먼저 들으실 우리 소리는 탐나 풍류도 미리네의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5인 탐나 풍류도 미리네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스토리를 국악과 접목하고 글로벌 K-클래식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사, 문화, 글로벌 콘텐츠 발굴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인류의 건강과 장수, 가족의 행복과 무사 안녕, 이 곡을 듣는 이에게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탐나 풍류도 미리네,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

우리 궁중음악의 중후함과 국악의 위대함, 편안하고 깊은 우리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만남, 부드러운 물결이 넘칠대는 제주도 풍경이 잘 어우러져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가의 애절함과 국악과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우리의 음악, 옛 조상들의 풍류의 삶을 돌아보며 한량의 정취를 깊게 느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한량의 여름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에도, 시원하게 흐르는 물가에도, 오래된 마음을 오르만지는 소리 한 자락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들이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시원하게 물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겠습니다. 물소리. 잠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시냇물은 누구를 앞서게 하지 않고 제 길을 따라 흐릅니다. 바람도 어디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숲을 스치고 나뭇잎을 흔들고 우리 마음까지 다녀갑니다. 여름은 뜨겁지만 이런 날이면 나무 그늘 아래 차 한 잔을 마시며 물소리를 벗삼고 바람을 친구 삼았습니다. 오늘 시와 소리의 드랍도 그 느린 걸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잠시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곳에서 우리의 한량의 여름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다시 시원한 대금 소리로 그리움의 결을 따라 흘러가 보겠습니다. 그리움의 결, 대금, 조대수 명인입니다.

불은 흘러가고 바람은 머물다 떠나갑니다. 시간보다 그 시간 속에서 피어났던 정과 그리움의 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젠 그리움의 결로 느껴져 이 대금 소리를 들으며 지나간 시간들을 꺼내어 다시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여름 숲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 그리움의 결을 따라 거문고 소리에 취해봅니다. 해가 저물면 달은 소리 없이 떠오르고 그 둘레에는 은은한 달무리가 피어납니다. 거문고의 울림도 그렇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가장 깊은 곳까지 번져갑니다. 오늘은 잠시 여름밤의 달무리 아래 앉아 거문고가 들려주는 고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달무리, 거문고 독주곡, 고보석이 연주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 한량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문고 연주였습니다. 한량의 여름 바쁜 삶을 버리는 계절이 아니라 바쁜 마음을 내려놓는 계절입니다. 이번에는 옛 선비들이 즐겨 읊던 평시조 한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금과 장구의 잔잔한 가락에 실어 서두르지 않는 호흡,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그 고요한 풍류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시조창입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긋지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서두르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옛 시조창을 따라 부르니 할 양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요. 시조창에 이어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묻혀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햇살은 뜨겁고 바람마저 지쳐 보이는 오후에는 무엇 하나 시작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은 가장 뜨거운 계절에도 자기만의 속도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산은 아무 말 없이 푸르름을 키우고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며 매미는 짧은 생을 다해 한여름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애써 서두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 탈량들은 풍류를 게으름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쉼을 알고 자신의 숨결을 들으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 더위도 언젠가는 가을바람 한 줄기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만은 시원한 시냇물 곁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소리, 대금 한 가락, 그리고 시 한 편이 지친 마음에 작은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는 조용한 바람 한 줄기가 머물다 가기를 바라며 시와 소리의 뜰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을 조금 바꾸어 먼 나라의 음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량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고 삶을 서두르지 않으며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숲에 기대어 태금 한자락으로 여름을 보냈다면 프랑스의 작곡가 에릭 사티는 피아노 한 대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그려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머무는 음악. 어쩌면 이것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한량을 닮은 풍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짐 노페디 제1번 에릭 사티의 피아노곡입니다.

한량의 마음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숲을 스치는 바람도, 먼 나라의 골목을 지나오는 바람도, 쉼을 아는 사람에게는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젊은 날 참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노래가 좋아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 들으니 그 노래 속에 젊은 날의 나도 함께 앉아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오래된 노래란 잊고 있던 나를 불러내는 하나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몽환적인 목소리에 애절하게 부르는 그 노래 모두들 참 좋아하는 최애곡 18번이었지요. 더 새디스트 싱,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멜라니 샤프카가 부릅니다.

젊은 노래 한 곡이 오래전의 나를 불러냈다면 이번엔 기타의 선율을 따라 그 시간에서 오늘로 천천히 걸어와 봅니다. 지나간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다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이콥 쿠레비치의 기타 연주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70-80년대 이탈리아 음악계를 대표하는 뮤지션, 사랑과 고독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프랑코 시모네의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수의 음악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으며 온 곡이 지닌 슬픔에 찬 분위기를 몽환적으로 노래하는 특유의 음색이 피아노와 조화를 이룬 곡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마이 퀴테파스, 나를 떠나지 말아요. 프랑코 시모네의 목소리입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마음 한쪽에 오래 묻어둔 그리움 하나가 문득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떠나지니 말라는 말보다 차마 보내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프랑코 시네마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여름도 어느덧 깊어갑니다. 먼 나라의 오래된 선율에도 우리가 살아온 마음과 닮은 그리움이 있고 그 길 끝에는 결국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또 흐르는 강물처럼 제 길을 찾아가겠지요. 오늘 한량의 여름도 그 물결을 따라 천천히 마지막으로 향해 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 수산의 논댕은 노르웨이 전통 선율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그녀는 20대를 노르웨이 전통 민요를 수록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노르웨이 정서가 담겨 있고 연주는 화려한 기교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심이 전해지는 곡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 대신 건네고 싶은 선율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여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것이 있고 떠나보내는 마음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한량의 여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바람 한 줄기에도 귀 기울이고 노래 한 자락에도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넉넉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와 소리의 뜨락에서 잠시 한량이 되어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흐르는 것은 흐르게 두고 남은 향기는 마음에 담아두며 곧 돌아올 가을을 기다리며 저도 이 여름 한 자락을 접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와 소리의 뜨락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김자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함씨입니다. 녹음하는 이 시간, 더위와 가뭄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6월에 감기에 걸리고 8월에 또다시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목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청취하시는 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제 목소리가 스스로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낮은 목소리가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한번 이 낯설고 새로운 목소리로 책감시한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했죠? 오늘 14장부터 이어나가기 전에 지난 이야기 아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프랭크 체인버스는 어느 날 도로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식당 주인 닉의 아내 코라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서로에게 빠져들고 결국 두 사람이 서로 함께하기 위해 닉을 없애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지만 두 번째 계획에서는 결국 닉이 죽고 맙니다. 두 사람은 사고로 위장하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궁지에 몰린 프랭크와 코라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변호사 카츠의 도움으로 코라는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납니다. 이제 방해하던 닉도 없고 두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함께 살게 되었으니 두 사람 행복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코라는 식당을 키우고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 하지만 프랭크는 죽은 닉의 흔적이 남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둘은 끊임없이 싸우고 프랭크는 코라를 더 이상 완전히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던 중 코라가 아픈 어머니를 만나러 잠시 떠나는데요. 코라가 기차를 타고 떠난 순간 프랭크가 느낀 감정은 뜻밖에도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새로운 여자 매지 앨런을 만나게 됩니다. 프랭크는 처음 만난 매지와 곧바로 여행을 떠나기로 하죠. 코라는 곧 돌아올 텐데 프랭크는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코라와 프랭크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게 바로 오늘 들어갈 14장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야기꾼이 되어서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심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입니다. 코라가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코라는 온통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픈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신 거죠. 프랭크와 코라는 차 안에서 서로 어떤 말도 없습니다. 코라는 프랭크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이 연인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자체는 말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코라와 프랭크는 대체 서로 무슨 사이인지 조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그 와중에 프랭크는 코라가 없을 때 코라의 부재로 안절부절하지 못했었다고 잘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코라에게 집에 가면 한 잔 술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지요. 여기까지 계속 책을 읽으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줄거리를 들은 분들은 눈치채셨을까요? 프랭크는 지금 그리스인, 그러니까 코라의 남편이죠. 코라의 남편이 죽은 그 사고 이후에 계속 코라에게 술을 권해요. 코라가 원하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비전, 계획, 이런 거는, 보여주거나 프랭크가 주목하지 않고요. 그저 그 순간 술로 계속 코라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변화도 지금 눈치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코라와 프랭크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와 있습니다. 케네디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인물은 다짜고짜 뭔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프랭크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자 케네디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케네디라는 인물은요, 두 사람을 소송해서 구하고 그 소송 때문에 세킷 검사와 100달러 내기를 했던 카츠라는 그 변호사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프랭크에게 돈을 요구할까요? 바로 카츠의 사무실에서 코라의 진술서를 발견한 거죠. 프랭크는 그 진술서는 자백이 아니라 요란한 몽상이라고 말합니다. 케네디에게는 그 서류가 자백인지 요란한 몽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돌려줄 테니까 무조건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케네디는 25장을 달라고 합니다. 25장, 잘 와닿진 않는데요. 대체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영어 원문에서는 25 그랜드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랜드는 1000달러를 의미하잖아요. 25,000달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8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협박으로 요구하는 돈의 금액 단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25장을 달라는 건지 셈법까지 말해줍니다. 카츠가 도와줘서 타게 된 보험료 10장, 가게에서 벌었으리라 짐작되는 돈 5장, 닉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한 10장, 그래서 프랭크와 코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케네디는 총을 들입니다. 미국은 총기 때문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프랭크는 25장, 25 그랜드는 무리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한 돈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전부 긁어모아도 14장이 한계라고 말합니다. 케네디는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내일까지 돈을 준비해두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너희들을 담당한 검사에게 가겠다고 겁을 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박범 케네디가 문 밖으로 반쯤 나갔을 때 프랭크는 간판의 전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케네디를 때립니다. 문 쪽에서 케네디와 프랭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코라에게 총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케네디에게 프랭크가 협박을 합니다. 어서 친구에게 전화하라고요. 아마도 프랭크는 또 빠져나갈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그럴 땐또 비상해요, 프랭크가. 케네디는 밀리라는 케네디의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케네디 혼자만 계획한 게 아니라 이들은 돈을 노린 협박, 공범 관계가 몇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케네디는 자기 친구 공범이죠. 그 친구한테 오늘 이곳에서 하루 잘 거고 이것도 돈을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될수 있는 한 빨리 친구인 너도 이 식당으로 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당장 두 사람, 닉과 코라는 케네디를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프랭크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코라한테 평소처럼 가게를 열자고 말합니다. 이럴 땐참 철두철미한 프랭크입니다. 코라는 프랭크한테 다음에도 내가 고집을 부리면 자신에게 주먹을 날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떠나버렸어야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말합니다. 프랭크가 떠나자고 했을 때 떠났다면 이런 일이 케네디한테 협박당하거나 돈을 뜯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코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읽으면서 저는 과연 만약 이곳을 떠났 더라도 해결이 됐을까?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걸?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코라는 프랭크에게 키스하며 프랭크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협박범이 등장을 하면서 위기가 다시 이들을 뭉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다음날 아침입니다. 10시쯤인데, 케네디의 친구 윌리는 혼자서 오지 않고 3명이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코라와 프랭크는 이들에게서 총도 뺏고 서류의 원본과 복사본도 모두 찾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의 원본도 복사본도 그들에게는 총도 없으니 모두 꺼지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소설 속에서 이 협박범들이 순순히 물러납니다. 닉과 코라에게는 다행이었던 내용이겠죠? 후련해 보이는 프랭크와는 다르게 코라는 눈빛이 묘합니다. 코라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프랭크는 왜 화가 났냐고 묻습니다. 어젯밤 식당에 프랭크와 일주일간 여행 갔던 그러니까 코라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잠깐 기차를 타고 어머님 계신 곳에 가 있다가 어머니 장례식도 치르고 하느라 일주일 동안 없었던 그 사이에 프랭크와 여행을 갔던 매지라는 여자가 어젯밤 식당에 왔었대요. 매지와 프랭크는 여행을 하려고 전 세계를 여행하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지의 자초지종을 듣고 코라는 프랭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프랭크의 그런 바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굉장히 화가 난 거였어요. 프랭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발뺌했겠죠? 네, 발뺌합니다. 매지랑 같이 멕시코를 여행한 적도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죠. 물론 코라는 믿지 않아요. 매지도 순순히 물러나요. 그러면서 프랭크와 여행하는 동안 태어난 새끼 퓨마가 있었거든요. 그 퓨마를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주고 갔다고 하네요. 코라는 벽에 기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두꺼비 집을 밟아서 죽었던 고양이. 그들이 작당 모의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작당 모의였죠. 첫 번째 작당 모의를 하려고 했을 때 죽었던 그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고양이가 어찌저찌 다른 고양이로 돼서 살아서 다시 프랭크와 코라의 곁에 돌아오게 되었네요. 네, 14장은
코라가 벽에 기대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14장은 끝났고요.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어느덧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5장. 코라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울다가 새끼 퓨마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코라의 기분이 풀린 걸까요? 프랭크의 사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둘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사이가 됩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코라가 새끼 검사에게 전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내가 그녀를 따라다니고 내가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코라가 따라다니는 상태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가게 문도 열지 않았다. 라고요. 이두 사람 처음에 초반부에서는 키스할 때 입에서 피날 정도로 입에서 피나게 키스했던 사람들 맞나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던 하루, 저녁이 되어 잠이 든 프랭크는 전화 소리를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층에는 코라가 외출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프랭크는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코라한테 소리치고, 코라는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죽일 방법을 생각한 건 아니냐고 묻습니다. 설마 프랭크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저는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맙소사 맞더라고요. 프랭크는 코라 바로 옆에 누워서 코라를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 좀 소름 돋는 사람인데요. 프랭크는 근데 또 그런 자신을 인정을 하면서 매지랑 떠나려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코라와 프랭크 우리 둘 때문에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둘은 서로 사슬로 묶여 있다면서요. 대화를 하다가 코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프랭크에게 아기를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프랭크는 코라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코라가 제지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봤다면서요. 그들이 생명을 죽였는데 다른 생명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코라는 프랭크를 떠나려고 했었지만 아기가 생겼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을 거라고 악마는 이제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프랭크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혼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해변에 갔어요. 두 사람은 수영을 하다가 물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프랭크는 거기서 물속에서 내가 코라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프랭크는 바닷속 깊이 잠수하며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행, 비열함, 무능, 무책임이 깨끗이 씻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잠수하다가 물 위로 프랭크가 올라오니까요, 코라가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프랭크는 코라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무트로 코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계속 기침을 하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프랭크가 이제 오는 트럭을 추월하려다가 배수로의 벽을 들이받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을 추월하려다가 배수로를 들이받는 사고 때문에 그 사고로 코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5장이에요. 두 사람에게 아이도 생기고 바닷가에 가서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나왔는데, 프랭크와 코라가 닉을 죽일 때 자동차 사고로 위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코라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것도 하필 프랭크가 바닷속에서 모든 죄가 씻긴 것 같은 느낌이 들자마자, 이제 코라를 사랑한다고 느끼자마자 코라가 죽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러니도 느껴지고, 충격의 15장이었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16장. 새끼 검사는 프랭크가 1만 달러, 가게 매출, 가게 권리증 등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프랭크가 닉과 코라를 순차적으로 죽였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읽어서 알고 있죠. 처음에 닉을 죽였던 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 코라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고, 심지어 코라가 죽은 거는 우발적인 그런 사고였던 거죠. 사고 때문에 코라가 죽은 건데, 검사는 프랭크가 닉과 코라를 모두 고의로 죽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검 보고서를 통해 검사는 코라가 임신했다는 상태였다는 걸 알고 그 또한 프랭크의 범행 동기였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검사의 주장입니다. 그쵸? 코라가 떠나려고 했던 그날 프랭크에게 썼던 쪽지가 식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저희 계산통 있잖아요. 지폐 담아놓고 동전 담아놓는 통. 그 계산통에 쪽지가 들어있었대요. 코라가 썼던. 프랭크는 코라가 쪽지를 써서 거기에 넣은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수영 가기 전까지 가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죠. 그 쪽지에는 그리스인을 코라와 프랭크가 죽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카츠는 당시 프랭크를 위해 싸웠지만 이번에는 판사가 새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사형수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여태까지 모든 일을 써놓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감방에서 프랭크는 코라를 생각합니다. 이러저러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 계신 신부님의 말씀처럼 또 다른 생, 다음 생이 있다면 코라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썼는데요. 집행유예일지 사형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온다. 맥코넬 신부는 기도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당신 여기까지 읽었다면 날 위해 그리고 코라를 위해 기도해 주길. 거기가 어디든 우리가 함께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프랭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진짜 집행유예 받았을까? 사형을 받았을까? 라는 그런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프랭크가 책에서 계속 집행유예는 없다. 집행유예는 없다. 라고 되뇌이거든요. 그게 계속 저는 도망갈 순 없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두 번째에는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집행유예 말고 사형을 선고받았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행유예 받았어도 케네디 같은 협박법이 또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14장, 15장, 16장까지 해서 소설은 다 읽어봤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함시 월요일 오후 4시에 전주 FM 93.5MHz로 함께하고 있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14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 살펴봤고요. 전 정말 이 책이 1934년 미국에서 출간이 되어서 지금 거의 92년 정도 지난 소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숫자를 계산을 잘 못하나? 지금 92년 정도 된 소설이에요. 근데 이렇게 술술 읽히고 등장인물의 심리라든가 복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게 만들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설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작가가 소설을 쓸 때 누군가 작가에게 1927년과 1928년 신문에서 가장 자극적인 기사를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케인이 쓴 소설 내용과 비슷했어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몰래 남편 명의로 5만 달러의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고 남편 사망 시 배액보상을 받을 조항이 있어서 실제 사건에서 그녀는 우편 배달부에게 보험 지급 증서를 자신에게 직접 배달해달라고 지시를 했고 우편 배달부에게 그 신호로 초인종을 두 번 울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다 읽으면 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은 뒤에 작품 해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참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해설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걸 읽으면서 이 실제 사건을 알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을 듣자마자 어떤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림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원래 작가는 책의 제목으로 사랑이냐 돈이냐 악마의 수표책 같은 제목이 거론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출판사에 보낸 원고의 결과 때문에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는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친구 작가가 가끔 우편 배달부가 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뒷마당에 나갔지만 우편 배달부가 자신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언제나 배를 두 번 울린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작가가 유레카 했던 거죠.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가버리기 전에 언제나 배를 두 번 울리거나 두 번 노크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옛 전통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제목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를 제안하고 출판사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이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라는 제목 자체가 프랭크 체임버스라는 인물의 운명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은유라는 거죠. 중요한 등기나 정보를 전달할 때 우편 배달부는 첫 번째 배를 울리고 반드시 한 번 더 배를 누르는 관습이 있다고 하죠. 프랭크와 코라가 실제로 닉을 살해했을 때 첫 번째 벨이 울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두 명은 법막을 빠져나갔지요. 운명은 두 번째 벨을 울렸고 결국 프랭크는 사형수로 수감이 됐지요. 코라는 프랭크가 죽이지 않은 게 맞고 사고였죠. 하지만 프랭크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독자들은 이것이 닉을 죽인 죄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결국 운명은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거죠. 두 번째 벨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저는 두 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주인공들의 심리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따라가 보게 되는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고 특히나 이번에 책함시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읽었을 때는 좀 더 주인공들의 심리나 그런 어떠한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책을 읽고 나서 또
영화도 봤어요. 영화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 아세요, 여러분? 영화로, 영화화 된게 6개나 있어요, 6개. 원작 제목 그대로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영화는 1946년작, 1981년작 두편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각국의 영화 거장들이 이 소설에서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제작한 그런 각색작까지 포함하면 총 6편이나 영화가 됐다고 해요.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뭐 헝가리, 독일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 때문에요. 프랑스에서는 마지막 전환, 이 소설 각색권이 공식 구매되어 제작된 세계 최초의 영화와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OTT 구독하는 서비스 중에서 볼수 있는 게 1946년에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흑백판, 흑백 영화판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왔죠. 감독은 테이 가넷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1946년 흑백 영화로 봤고요. 이 감독은 당시에 대중성과 상업성을 가장 안정적으로 담보하던 베테랑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주요 감독의 주요 대표작은 중국계와 바탄이라는 영화였다고 하네요. 이 영화와 원작 소설을 둘다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 이제 코라가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그런지 카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카라가 여러분 꽃도 흰 백합꽃도 카라가 있잖아요. 카라꽃이. 여기서 그 원작 소설에서는 코라가 그런 식당 일에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찌들어서 힘들고

원작 소설에서는 그리스 이민자여서 닉 파파다키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1946년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캐나다 출신의 무던한 남성 닉 스미스로 각색이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소설은 문체가 약간 건조하고 차가운 1인칭 시점의 프랭크의 독백이고, 소설도 약간 하드보일드 소설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그런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영화판에서는 이제 프랭크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건 맞는데, 약간 법정에서 검사랑 변호사가 서로 굉장히 싸우고 막 협의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법정 심리 스릴러라는 그런 부분도 약간 추가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결말의 톤도 조금 다른데, 1934년 원작 소설은 약간 아이러니, 그리고 비극,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1946년 영화 버전에서는 약간 도덕적으로 참회하면서 끝나요. 신부님께 이제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으면 코라랑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도덕적인 참회 버전으로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 카라를 연기한 분이 라나 터너라는 배우분이시래요. 근데 굉장히 여기서 관능적으로 나오고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서 그 여자분한테 빠져들면서 본 그런 영화였고, 근데 대신에 연기는 옛날 영화다 보니까 지금 연기 톤하고는 남자 배우분 연기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암튼간 그랬어요. 그 아마 지금은 컬러로 촬영이 되고, 진짜 연예인분들, 배우분들 모공까지 보이잖아요. 화질도 좋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후반 작업도 뭐 CG도 넣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지금의 연기 기법하고 그때하고는 또 달랐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의 연기 톤이 뭔가 조금 어색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봤습니다. 이 영화 속의 약간 관전 포인트 같은 거는, 거기서 대부분 그 카라, 그 여주인공이 올 화이트로 거의 흰색 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뭐 터번, 반바지, 탱크톱 드레스 이런 거를 입거든요. 검은 옷은 남편의 장례식,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 장례식 이럴 때두 번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였고, 그리고 처음 등장부터, 이 영화에서 이 여자분이 되게 관능적이고 판무파탈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딱알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이 카라가 등장을 할 때, 라나 터너가 등장을 할 때, 바닥에 굴러가는 립스틱을 집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카메라가 이 립스틱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 립스틱을 집고 여자분이 일어났는데, 문가에 굉장히 짧은 반바지에 탱크톱 하얗게 입고 서 있는 라나 터너를 비추는 장면으로 이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첫 등장 씬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네, 영화하고 소설은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답니다. 또 음악 한곡 듣고 올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함실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원작 소설에서는 프랭크와 코라가 처음 만났을 때 코라의 입술에 피가 나도록 키스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골적이고 거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헐리우드 영화는 당시의 검열 때문에 직접적인 스킨십이나 그런 묘사가 조금 금지가 되어서 감독이 그런 걸 간접적으로 많이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화려한 흰색 의상이나 굴러가는 립스틱, 담배 불을 붙여주는 거, 미묘한 시선, 이런 거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까지 네,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까지 소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더 흥미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다음에는 1981년 헐리우드 영화 버전까지 찾아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근데 1981년 버전은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내 OTT, 볼수 있는 OTT 서비스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DVD 목록이 있는지 보거나, 아니면은, DVD를 구해서 보든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고 싶네요, 또. 네, 한번 다음 시간에는 그거 보고 와서 그거는 이번 시간처럼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짧게 어땠었다 이렇게 후기 정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야기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설의 줄거리도 따라가 보고, 닉의 마음, 프랭크의 마음 이렇게 살펴보면서 맞장구도 치고, 아, 프랭크 왜 이래? 코라 왜 이래? 이러면서 살펴봤는데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소설의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따라가 보면서 주인공의 심리라든가, 당시의 시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단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상세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또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위와 가뭄도 한풀 꺾여서 여러분과 조금 더 시원하게 시원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함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월요일 셋째 주 오후 4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근심은 사람의 뼈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과 건강, 성공과 장수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근심거리를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디지 못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심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시현미의 첫 정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현당, 정하나 총것이, 김미성, 먼 훗날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남원사 미륵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사는 여산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 흥덕왕 6년 831년에 진감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수십 동의 건물이 있는 대사찰로 법당사라 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 훼손되어 폐사가 되었습니다. 조선 선조 연간에 남원 부사가 부임하는 도중 이곳에서 두고 가게 되었는데 꿈에 석불이 나타나 무엇인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상히 여겨 다음날 그 자리를 파보니 성년대와 미륵불상 및 5층 석탑이 나오므로 법당을 중창하고 남원사라 하였다 합니다. 경내에는 미륵정과 종각, 묘사가 있으며 조선시대 건물로 단아한 모습이 일반 가옥의 참여와 흡사합니다. 미륵전은 말세에 나타나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모두 구제한다는 미륵불을 모신 정각입니다. 이상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88호 남원사 미륵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진국이 미워도 다시 한번 초승우 보고 싶다 친구야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 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정문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진현 씨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후문이 아닌 곳 정문 인사드립니다. 자, 소리문화 콘텐츠 쇼를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사람과 많은 우리 소리문화 콘텐츠 쇼 많이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정문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네.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정문 씨.
1: 네.
0: 그 노래를 하시면서 네. 또 곡도 쓰고 또 만들고 계시는데
1: 네, 네.
0: 어떤 게 더 힘든 건가요?
1: 제일 힘든 게 네. 그 가수를 지목을 했을 때 네. 지명을 했을 때
0: 네.
1: 그 가수의 목소리에 맞춰서
0: 네.
1: 곡을 붙이게 되니까 그게 좀 어렵고
0: 네.
1: 또 제가 가사를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했을 때
0: 네.
1: 그럴 때 이제 좀 수정하는 부분에서 이미 곡은 나왔는데 그런
0: 네.
1: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0: 아, 네. 노래보다도 곡이 나왔는데
1: 그렇죠.
0: 수정하는 부분에서 네, 힘든가 봐요.
1: 네, 네, 네.
0: 대부분 남자 여성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분 하면 좀 까다로운 네. 게 있나요?
1: 뭐 까다롭죠. 요즘은 하도 이제 그 이 우리 트로트
0: 네.
1: 시대잖아요 지금.
0: 네네.
1: 한때는 뭐 방송에서도 막 제재를 해서 트로트도 안 나왔었어요.
0: 네.
1: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어떤 경연 대회가 있어가지고
0: 네.
1: 트로트를 굉장히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을 한번 받으러 와요. 오면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0: 네.
1: 내가 임의대로 한 것은 좋으면서도 이게 뭔가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0: 네.
1: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중간히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은
0: 네.
1: 당연히 해드려야죠. 근데
0: 네.
1: 아무것도 몰라요. 뭐 편곡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0: 대화가 안 돼.
1: 그러면 진짜 그때는 깜깜해요.
0: 네.
1: 그런다 혹은 받고 싶어 해요.
0: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풀어가요?
1: 그럴 때는 이제 또 한번 또 같이
0: 네.
1: 같이 내가 맞춰보고. 어떤 게 좋은가. 가사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조금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럼 수정을 하거든요.
0: 네.
1: 해 주기도 하고.
0: 네.
1: 그러면 제 고집대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0: 정말 힘드시겠어요.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1: 아, 달라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그전에는.
0: 네.
1: 전에는 이제 어떤 가요제가 있으면.
0: 네.
1: 저한테 와서 레슨도 받고. 가서 상도 타고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전부 자기들이 제일 잘해. 그러니까 레슨 안 받아.
0: 아, 본인들이
1: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0: 와.
1: 그러더라고.
0: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1: 그래서 시대가 아마 어쩐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뭐 어떤 왜 바뀌었는지.
0: 네.
1: 근데 누가 잘한다 하니까
0: 네.
1: 정말로 잘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겠지요.
0: 와. 아니 그러면 저기 오히려 편하지 않나요? 곡만 주면 알아서 그냥 부른다 하니까.
1: 그냥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까다로워.
0: 더 까다로워요?
1: 예. 까다로워요.
0: 아, 그래요?
1: 야,
0: 아니, 레슨도 안 받으면서 까다롭게 부르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1: 그러니까 내가 어쩌란 말이오, 있잖아요.
0: 어쩌란 말이야?
1: 아, 그것도 만들어줬습니다.
0: 아, 그래요?
1: 지금 다 나와 있어요.
0: 아, 여기. 노래도요?
1: 여기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반죽이.
0: 아, 그래요? 어쩌란 말이오?
1: 네.
0: 참, 진짜 어쩌란 말이오. 와, 그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무당이 된 건가요?
1: 이제 선무당이 된 거죠. 사실은.
0: 아,
1: 왜냐하면 가요제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
0: 네.
1: 내가 듣기는 아닌데 자기네들 듣기는 그 있는 데서 입서비스잖아요.
0: 네, 그렇죠.
1: 입서비스로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한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아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돼. 이제 이런 식이지.
0: 선생님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1: 아,
0: 이거예요? 와. 예. 그 정문 씨는 노래를 하시면서 곡도 만들고
1: 네.
0: 또 정말 봉사를 정말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1: 네.
0: 그 소문에 의하면은
1: 네.
0: 이거 진짜 제가 어렵게 접한 소문이거든요.
1: 네, 네.
0: 그 회원들 분들이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해요.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네, 근데 그 칭찬이 받기 쉽지 않거든요. 원래 단체를 이끌면.
1: 아, 그렇죠.
0: 예.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회원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관리라는 게 표현이 그렇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저는 그냥 가족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0: 오.
1: 자, 내 회원들은 내 친 뭐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은
0: 네.
1: 그래도 우리 JM 트롯 가요 봉사에 그러면 그냥
0: 네.
1: JM 가족이라고 제가 항상 칭을 합니다.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불러요. 우리 JM 가족님.
0: 네.
1: 뭐 그동안 잘 계셨어요? 왜 요즘 뜸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그렇게 가족이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두터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0: 예. 네. 그 회원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자기 단체장을 칭찬하기가 물론 입 서비스로 이렇게 몇 번 하는 거하고 또 진실되게 하는 거 다르거든요.
1: 다르죠.
0: 예. 네. 근데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또 들은 얘기인데 뭐 찰밥도 뭐 네네. 사모님이 직접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아. 먹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주시나 봐요.
1: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예전에 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예. 가수들이 우리 집 와서 가수들 밥 안 먹은 가수들이 없어요. 오. 행사 갔다 오다가 그냥 쳐들어가요. 예고도 없이. 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시장 가까운 데서 살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다 앉혀놓고 시장 바다가 금방 똑딱해요. 네. 음식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0: 아, 사모님이 워낙 또 음식 솜씨가 네네. 또 일각이 있군요.
1: 이게 전라북도 네. 저기 부안군 줄포면에 아, 원래 고향이에요.
0: 바닷가 옆에. 네. 오, 와 진짜 바닷가 옆에는 또 젓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맛있잖아요. 와 음식을. 네.
1: 근데 아. 저는 원래가 네. 적국 넣은 김치는 내가 원래 안 먹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날더러 해남놈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오. 원래 고향이 해남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도 바다가 있잖아요. 네. 생선들이 있고요. 그러니 상에, 밥상에 젓갈이 네. 올라오면 저는 그 상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와.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이제 그냥 먹어야지 안 먹으면 쫓겨나는데.
0: 그냥 어떻게 적응이 된 거예요?
1: 근데 조금을 넣죠. 네.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오. 냄새가 안 나게. 제가 좀 식성이 까다로워요, 사실은.
0: 아, 그래요? 네. 아니,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또 나름대로 까다로우셨네요.
1: 못 먹는 게 많으니까.
0: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걸 즐기시는 거예요?
1: 저는 그 원래 그 육식하고 야채를 아, 좋아해요. 육식을 생선 좋아하시는구나. 종류를 좋아해야 되는데 네.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0: 희한하네요. 고향이 네. 해남이라면서. 네, 네.
1: 그러니까 해남놈이 아니래요. 어디 저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요. 아,
0: 해남은 그 물에 빠진 고기 말고도 뭐 있어요? 육지에 있는 거는?
1: 육지에 있는 거 그 해남도 네.
0: 다 닭고, 있어요.
1: 또 닭고기가 유명해요.
0: 아, 닭이요? 왜
1: 닭은 그런가요? 육회를 해 먹어요. 육회.
0: 와, 그래요? 네.
1: 그 집에 가면 참 그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 예. 정말 맛있어요. 저도 원래 날 것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예. 거기 가면은 닭가슴살 그걸 육회로 나와요. 와. 엄청 연하고 부드럽고 좋아요. 오. 먹어보시면 예. 다음에 또 가실 겁니다. 아, 언제 한번 제가 예. 그쪽에 한번 예. 가서 대접하겠습니다.
0: 내가 지금 나이가 대접을 하는 나이는
1: 아니요. 그것은 뭐, 아니 윗사람이라고 네. 뭐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아랫사람이 네. 대접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0: 그만큼 음식이 좋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소개해 주고 싶다는 얘기죠. 네네네. 아 해남에 가면 꼭 그 기억해야겠네요. 네. 와, 또 다 처음 들어봐요.
1: 다 코스 요리 하면은 그 나와요.
0: 아 해남에. 네네. 아 그러시구나. 나는 또 해남에 계시니까 바다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요. 예?
1: 전혀 안 먹고 자랐어요.
0: 아 그러시구나. 주로 그럼 해남에 바다로 가신 게 아니고 거의 뭐 섬 이렇게 산에서 많이 노르셨어요?
1: 우리는 이제 산 쪽이죠. 대흥사 쪽이니까. 아. 삼산면은 바다가 없어요. 삼산면도 아. 현산면이나 이제 뭐 화산면 뭐 저 어디야 화원면 이런 데가 다 바다고.
0: 아 그럼 한참 가야나 봐요.
1: 그렇죠. 한참 나가요.
0: 어느 정도로 가야 돼요?
1: 한 4-50분?
0: 아 굉장히 멀네요. 네,
1: 4-50분 나가야 돼요. 와
0: 그럼 쉽지가 않네. 큰맘 먹어야겠네요.
1: 그렇죠.
0: 와 그러시구나. 그 정문 씨가 그 좀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때요? 그 위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또 직접 이쪽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곡도 쓰시면서 이렇게 또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니까 어때요? 이 상황이.
1: 사실은 제가 그 지금 익산에 내려온 지가 네. 이제 한 12년째 이제 접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와가지고 굉장히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텃세가. 아. 익산이란 곳이 원래 그 좀 조폭들도 한 네 개 파가 있고. 네. 근데 그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네. 그냥 일반인들, 우리 후배들. 네. 이제 그 삐약삐약 하는 후배들이 나를 잡으려고, 누르려고. 네. 서울에서 왔다고, 외주에서 왔다고. 네. 막 그래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와. 그러고 행사도 안 주고. 내가 연예회 가입을 했는데도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연예회는 탈퇴를 했습니다. 아. 하고 군산으로 들어갔어요. 군산. 아. 근데 군산에서는 잘 하거든요. 오.
0: 근데 어떻게 자리를 익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무슨 연구가 있었나요?
1: 예,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 예. 아버지가 그 뇌출혈을 예. 해가지고 두 번을 쓰러지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원 뭐냐 중앙대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고 또 했는데
0: 네.
1: 자 요양차 알아보던 중에
0: 예.
1: 이 곰소에 저 곰소 곰소항에 2층 집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경매로 나온 게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아 그러면 저기로 가서 아버지 요양을 좀 시켜야겠다 하고 내려오게 된 게 자, 그 군산에서 우리 지인 연예협회 지회장님께서 한 40년 지기 저기거든요. 형, 아, 아우 형하고 하거든요.
0: 지금 현재 지회장님.
1: 예, 아니 예. 이제 그만 두셨어요.
0: 예, 예.
1: 그만 두셨는데 그분이 야, 네가 방송 활동을 하려면은 여기 곰소가 하면은 이제 안 돼.
0: 네.
1: 그러니까 너는 교통이 좋은데 익산으로 가라.
0: 네.
1: 그래가지고 익산으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익산에서 털을 잡았는데.
0: 네.
1: 야,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삿짐을 챙겨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0: 예.
1: 그게 이제, 아,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 니네들은 해라. 나는 그냥 듣고 내 귀로 귀가 왜 두 개니?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내고.
0: 네.
1: 나는 내 할 일만 하란다 하고 이제 주저앉은 게 벌써 12년째 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아, 마음고생을 좀 하셨군요.
1: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마음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0: 네.
1: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를 이제 절실히 느꼈거든요.
0: 네.
1: 제가 콩팥에 암이 발생이 된 거예요.
0: 네.
1: 스트레스로. 그래가지고 네. 다행히 초기니까 잘라내니까 깨끗합니다.
0: 와.
1: 그런 경우도 갔었어요.
0: 오, 정말 마음적으로 네네. 고생 많이 하셨군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1: 네.
0: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정문 씨의 곡 바람막이 들어보겠습니다.

0: 정문 씨의 곡 바람막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정문 가수는 JM 트롯 봉사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문 씨.
1: 네네.
0: 봉사를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그 악기 이런 걸 다 운반하시고 하려면은 남자도 많고 해야 하는데, 어때요? 이 악기 운반하고 또 뒤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1: 근데 이제 저기 제가 원래는 네. 제가 혼자 막 그냥 짐도 다 음향을 다 날렸어요. 왜냐하면 네. 가수도 아니고 이제 그냥 봉사 가수잖아요. 봉사 가수들도 어차피 우리 회원이니까 네. 데리고 이제 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딱 시간을 맞춰서 오기 때문에 제가 세팅하는 시간에 와야 되는데 네. 늦게 도착합니다. 시작할 때 네. 그렇게 오니까 제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세팅도 다 해야 되고 테스트도 다 해야 되고 네.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봉사단체를 하면 이제 가수라고 또 타이틀 걸으면
1: 그렇죠.
0: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이제 노래를 하러 가게 되면 맞춰서 네. 가거든요. 사실 아, 봉사는 그래요? 많이 안 가보였지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1: 근데 저는 원래 예. 원래 서울에서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 항상 무조건 한 시간 전에는 가서 현장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 그래야만이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아. 교통이라는 것은 말, 그, 어쩔, 못하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차가 정체되면은 네. 시간 맞춰서 못 갈 때도 있잖아요.
0: 네, 어쩔 그럼, 상황인지 모르니까.
1: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에 한 시간 전에는, 늦어도 한 시간 전에는 도착해 있어요. 그게 아. 습관이 돼 있어요.
0: 아. 결국은 봉사 활동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몸으로 다 내가 하고 또 그렇죠. 마무리까지 다 하고 그렇죠. 또 봉사까지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1: 그래도 마음이 예. 일단은 내가 봉사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0: 예.
1: 제가 봉사하는 내 그 이제 봉사하러 가는 장소에서 너무 그냥 즐겁게 예. 놀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즐거운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보람을 느껴요 사실. 예.
0: 남을 힘들었던 것도 그걸 보면서
1: 그렇지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거.
0: 네. 앞으로 그런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트롯이 지금 대세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앞으로 봉사 이게 흘러갈 것 같아요? 봉사가 굉장히 많은데.
1: 글쎄요. 그 특히 익산이라는 곳이요.
0: 네.
1: 이 제가 이제 그 시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0: 네.
1: 현재 거기에 입회돼 있는 것만 해도 15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익산 시내에 한 집건 한 집이 이런 봉사단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호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정치 쪽으로
0: 네.
1: 정치 쪽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보조금이라도 좀 받으려고 네. 받아서 이제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한 150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등록된 것만. 나머지 또 있어요. 등록 안 된 것도.
0: 네.
1: 그러니까 익산 그 좁은 데서 그냥 그 한 군데 있다가 봉사단체 있다가 싸우고 나가. 나가면 차려 자기들이.
0: 오.
1: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0: 와.
1: 네.
0: 참.
1: 그러니까 회원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네. 다른 데 한 군데 거기에 뭐 차렸단다 그러면 거기를 또 가봐요.
0: 아, 궁금해서.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네. 그래가지고 거기 마음에 들면 거기가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못 배우지요.
0: 예. 그냥 즐기러 가시는
1: 거죠. 그렇죠. 즐기러 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 단체를 하면서
0: 네.
1: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음주를 안 합니다. 음주 과몰을 안 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놀고 먹고 노는데 마시고 노는데 그 단체가 있거든요.
0: 네, 네.
1: 저는 배움터잖아요.
0: 네.
1: 배움터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배움터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음주 문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 뭐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안 주냐고.
0: 오.
1: 여기는 술 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사 때만 유일하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렇게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에이 그러고 가. 가고 안 오고 또 그 에코라고 했잖아요. 에코.
0: 네.
1: 마이크는 에코.
0: 네.
1: 그런데 단란주점 얼마나 그 뭐 에코 많아요.
0: 네.
1: 벙벙벙벙 돼가지고 무슨 노래 막 자기들이 잘한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에코를 하고 리버브만 줍니다.
0: 예.
1: 리버브 주니까는 마이크가 빡빡하다고 또 막
0: 아, 응? 노예 알맛이 안 난다고.
1: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코도 좀 넣어주고, 뒷부분 넣어주고 이럽니다.
0: 아, 참, 진짜 까다롭네요.
1: 까다로워요.
0: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 예. 이게 듣다 보니까.
1: 그러니까 속이 그냥 다 비워놓고 해야 돼요.
0: 와, 참. 그 어르신들이 참,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크게, 뭐, 어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노래만 하고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1: 근데 사실은 네. 도움을 주신 분은 네. 그런 말이 없어요.
0: 아.
1: 근데 도움을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참 까다롭게 하신 분들이 꼭 있거든요.
0: 참 대단하신,
1: 그러니까 회원 간에도 원활하게 이렇게 가족이라면 원활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0: 네.
1: 말 많은 사람들이 꼭 하나가 내보내고 나면 또 하나가 또 와. 아. 그래가지고 어려워. 그러니까 남이 노래하면은 여기 스트레스도 풀렸는데 뭐 노래가 틀렸니 말았니 하고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 지적질을 해.
0: 지적을 했대.
1: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
0: 와가지고 자기 나가지 또 지적질.
1: 그렇죠, 가지요? 그렇죠.
0: 지적. 아, 선생님이 계시는데
1: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레슨실이가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앞에가 또 무대가 있어요.
0: 예.
1: 거기서 먹고 노는데 이제 그냥 놀고 예. 하는 데거든요. 즐기는데 그런.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안에 사무실에가 있으니까 모르지요.
0: 막 훈수를 튀는구만 또.
1: 제가 이제 보면은 만약에 그걸 그 광경을 봤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겠지요. 근데 네. 못 보니까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왜 누가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고 막 그렇게 또 회원들이 그래요. 나한테 와서 이제 고자질 하는 거지.
0: 네. 아, 또 그런.

0: 정문 씨의 목소리로 나의 인생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정문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제 제자들,
0: 예.
1: 후배들이 참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서는 것을 좀 보는 게 제일 큰 관점입니다. 사실
0: 예.
1: 뭐 저도 저지만은
0: 예.
1: 저보다도 저는 이제 먼저 제자들을 제가 먼저 이렇게 내보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0: 오, 큰 관심사는 어쨌든 제자들이
1: 그렇죠.
0: 큰 무대에 서는 게
1: 네네.
0: 바람이고 또 행복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예. 아, 좋습니다. 오. 앞으로 그 정문 씨가 뭐 노래도 하시고 곡도 만드시고 또 봉사단체도 읽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쁘신데 어떻게 소망하는 게 어떤 건가요? 앞으로 뭐 한 5년 계획을 짠다면?
1: 5년 계획을 짠다면 이제 네. 물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자, 제자들이 정말로 잘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대를 보고 싶고
0: 네.
1: 이제 또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곡을 더 만들어서 정말로 노래 잘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곡을 주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0: 네. 네. 앞으로 그 회원들한테 바램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1: 그 회원들한테 네. 바램은 저는 이제 그가 우리 가요실이
0: 네.
1: 원활하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회원 간에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양보를 해서 이제 특히 그 네. 안에서 여러 그 회원들이 있는 데서 말을 하지 말고 단둘이 밖에 나가서 조용히 해결하고

0: 들어오는 네. 것이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회원들 간에 원활하게 그 가요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걸 제가 제일로 그 희망입니다. 그게.
1: 오.
0: 그 어느 단체 그랬잖아요. 단체가 많은데 네. 그래 JM 그러면은 아 거기 참 분위기 좋아. 다 가족적인 분위기야. 이런 말이 내가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 좋거든요.
1: 네, 네.
0: 지금 현재 뭐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저를 헐뜯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야 그래도 익산에서 전문 가수들이 최고라고 그래요.
1: 네, 네.
0: 최고라고 그래요. 뭐, 네. 노래들도 잘하고 한다고 회원들을.
1: 네, 네.
0: 왜냐하면 배움터잖아요.
1: 네. 네. 또 그렇게 얘기 듣고 있어요. 예. 네,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예. 네, 좀 좋다고.
0: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그 우리가 그 매주 일요일 날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1: 아 예.
0: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다 노래를 많이 부르려고 하지 말고 한 곡을 가지고 뿌리를 파라.
1: 네.
0: 그리고 항상 자 노래가 끝나면 이 전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인사하고 내려라 이런 것을 항상 해줘도 가르쳐줘도 몰라요. 일단 빨리 들어가려고 생각을 해. 무대에 서면
1: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 차례가 또 있어. 에이. 돌아가니까. 에이. 근데도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노래는 자 어떻게 불러라. 항상 내가 노래 부를 곡목은 키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네. 거. 네. 그런 걸 내가 이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0: 네네.
1: 앞으로 그 정문 씨가 이렇게 소망이 있다면 꿈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정말 내 인생 그 노래 인생에서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0: 글쎄요, 이제 꿈이라는 것은 이제 꿈을 많이 갖잖아요.
1: 네.
0: 그러지만 이제 가장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이제 그 뭐 작사 작곡도 하고
1: 네.
0: 이제 호흡의 양성을 하잖아요. 이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더 좋은 참말 너 정말 노래 잘하는 그런 후배들이 들어와서.
1: 네.
0: 제 곡을 받아서 정말로 큰 방송에서
1: 네.
0: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첫째 꿈이고요.
1: 네.
0: 또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무대 전 무대 많이 서봤지만은 방송도 네. 뭐 큰 무대도 가보고 이제 다 했지만은 그래도 정문이라는 이름이
1: 네.
0: 그냥 다음은 그냥 어디 세계적인 정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라도
1: 네.
0: 정문이라는 이름을 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1: 네.
0: 그런 바람입니다.
1: 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1: 네.
0: 아이고, 아쉽네요.
1: 네. 저도 아이고, 아쉬운데 다음에 네네. 꼭 또 다시 한번 전화하겠습니다.
0: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너무너무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실 우리 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참 진연 가수 진연 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가족 같고 이렇게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네. 제가 사실은 그 가수 정문이라는 이름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애청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자, 여름입니다. 아주 무더운 삼복도예요. 삼복도에 건강 잘 관리하셔서 정말로 건강한 여름 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정문 씨도 악보에 적힌 꿈들이 현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정문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문 씨의 목소리로 이영의 눈빛사랑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정문 씨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망경강을 달리는 아줌마, 라이딩스타의 박정규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페달에 발만 올리면 행복해지는 라이딩스타의 강규입니다.
0: 자, 9월입니다. 아직 그렇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아침에는 살짝 바람이 불다가도 낮 시간에는 여전히 햇볕이 뜨겁게 내려앉고 저녁이 되면 자전거 타기 좋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1: 그런가요? 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네. 한낮에 좀 타는 것이 좀 덥죠. 그리고
0: 아직은요.
1: 예, 아직은요. 네. 예, 자전거 이제 타는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물도 좀 챙기시고
0: 그럼요.
1: 쉬는 시간도 챙기고 예, 무엇보다 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죠.
0: 그래도 늦 여름 초가을 라이딩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난 뒤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 강변을 따라 부는 바람, 라이딩 후 함께 식사하는 식사 한 끼. 자전거는 결국 길이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참 신기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전거는 평범한 하루에도 작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네, 출근길에 바람을 느끼고 강변에서 잠깐 쉬고 집에 돌아오며 달린 길을 떠올리면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해지죠.
0: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가 우리 일상에 남기는 기분, 길이에서 생기는 관계, 함께 달릴 때 더 오래 기억되는 순간들을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1: 네, 9월의 뜨거운 가을밤, 두 바퀴 위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 들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뭐그 마음이 좀 울렁울렁 되더라고요.
1: 가을 분위기가 물씬이죠.
0: 라이딩 스타. 오늘은 벨로 혁신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와우.
0: 이번 방송에는 벨로 혁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모임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부회장님. 그리고 실무와 분위기를 함께 챙겨주시는 사무국장님입니다. 먼저 두 분께 인사
1: 와,
0: 부탁드립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어서오세요. 너무
0: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벨로 혁신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벨로 혁신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형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물론 이름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영 사무국장님과 박재란 부회장님 성함은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인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자기소개요?
0: 자기소개 한거 아니에요?
2: 자기소개를 할건 없고요.
1: 네.
2: 그냥 저는 전업주부고,
1: 네.
2: 활동하는 거는 지금 바르게 살기, 혁신동 바르게 살기 운동
1: 네.
2: 회장을 맡고 있고요.
1: 우와.
2: 네.
1: 네, 박재란.
2: 혁신동을
1: 어,
2: 위해서
1: 네.
2: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한번.
3: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1: 아,
3: 있습니다.
1: 네.
3: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1: 네.
3: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1: 어머. 네.
3: 성별 영향평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1: 아,
3: 있습니다.
1: 네.
3: 혁신동에서는 혁신공동체연합회
1: 네.
3: 대표로서 혁신동에 한 10년 정도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
3: 네.
1: 너무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저희가 그 오늘은 벨로혁신 특집이잖아요. 네, 이두 분께서는 벨로혁신의 사무국장과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데요. 그 벨로혁신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벨로 혁신. 벨로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1: 네네네.
2: 그래서 자전거 벨로 혁신, 혁신동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벨로 혁신으로 졌는데
1: 네.
2: 이 이름이 우리 시의원인 송영진 의원님이 지셨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를 방안을 위해서
1: 네.
2: 한번 활동을 해보자
1: 네.
2: 하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1: 그러셨군요.
0: 제일 처음에는 벨로 혁신이 아니었죠?
3: 아, 네.
0: 아, 처음부터 벨로
3: 그
0: 혁신이었던가요, 이름이?
3: 전에 저희가 자전거 동호회가 있었어요.
0: 다른 이름으로 있었죠?
2: 네, 이름이 없었고요.
0: 아,
2: 그
0: 이름이
2: 전에
0: 없었어요?
2: 이름이 없었고,
1: 네.
2: 그 전주시에서 혁신동 자전거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그몇 명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한 달에 한 번,
1: 네.
2: 두 달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한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체계적이거나 막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의원님이 예, 한번 열심히 체계를 잡아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름도 짓고 회장님도
0: 선출하고요.
2: 예, 선출하고 그랬어요.
1: 벨로 혁신이란 이름이 멋있어요.
2: 네.
3: 네, 맞습니다.
2: 프랑스를 다녀오시더니,
1: 네.
2: 아,
1: 의원님께서 다녀오시네요.
2: 네, 그
1: 그러셨죠.
2: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그 프랑스가 자전거, 프랑스 말고 또 다른 데에서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가
1: 네.
2: 자전거가 그렇게 멋지게 잘돼 있다고 하면서,
1: 네.
2: 우리 혁신에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1: 네.
2: 생각을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큰 구상을 하고 벨로 혁신을 만든 겁니다.
1: 지금은 벨로 혁신의 모임이 왕성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언제 자전거를 타시는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3: 아,
1: 주신대요.
3: 네. 저는 올해 사무국장으로 제가 선출되면서 저희가 이제 운영 계획안을 발표를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토요일 날 정기 네. 라이딩을 하고요.
1: 아, 지금 토요일 날 타세요?
3: 네네. 네. 그 외 토요일은 번개 라이딩, 네. 번개 네. 토요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름에는 또 더워서 네. 금요일마다 야간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3: 근데 야간 라이딩이 좀 위험해서 네. 지금 8월 달은 저희가 새벽에 6시 정도에 나와서 네. 뭐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네. 새벽 6시에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아니, 멋있습니다.
0: 야간 라이딩 할 때 제가 벌레들이 많잖아요.
3: 네,
0: 혁신에는 벌레들이 많이 없어요?
3: 많습니다.
0: 많아요? 아니, 좀만 입 벌리고 하면 입속으로 막 들어올 정도로 많이 있던데.
3: 기지재가 네. 있어서 네. 특히 아. 벌레 많이 들어옵니다. 네.
1: 그래서 지금은 새벽 라이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뭐 두 명이 됐던 세 명이 됐던 모이는 수만큼 부담 없이 그렇죠. 라이딩을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네.
1: 그러면 그 새벽 라이딩, 아침 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3: 아닙니다.
1: 그냥 만나서 번개처럼?
3: 네, 네 번개. 그냥 번개를 치면 네. 시간 되시는 분들끼리 네 명도 탈 때도 있고 두 명 저희 두 명 주로 타고 있습니다.
1: 네. 멋있으세요. 네, 저희가 자전거를 지금 타게 되셨잖아요. 벨로 혁신에 이렇게 자전거 모임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2: 아까 벨로 혁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그 우리 혁신동에는 그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민원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차원도 있으셨는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요. 네네. 그 주차 공간을 해소하는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에 자전거를 생활화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벨로 혁신 모임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0: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 모임을 하면 그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모이는 사람인데 그 모임 자체가 워낙에 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개 중에 어느에 속해요? 왜냐하면 서로 그 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모임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3: 벨로 혁신이 이렇게 되기 전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주시에서 이제 자전거 정책과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혁신동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런 취지로 문의가 와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혁신공동체 연합회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제 혁신동에서 축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 축제를 함께 진행했던 친구들이에요.
1: 네. 네.
3: 그래서 우리 고부님과 우리 회장님과 저와 뱀띠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1: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아,
3: 네.
0: 그렇게 모이다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구성을 하다가 한 명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3: 그렇죠. 네.
0: 아.
1: 제가 사전에 사실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 잠깐 말씀 나눌 때는 뭐 송광사도 가고 아주 멀리도 가시긴 하셨지만 처음에는 바구니 자전거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저 깜짝 놀랐어요. 바구니 자전거부터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까?
2: 그러니까 처음에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자전거는 저기 바구니 자전거도 괜찮다.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가볍게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게 처음에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구니 자전거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럼요.
2: 처음에 그 지금 와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바구니 자전거가 잘 안 나간다는 걸 이제 알았던
1: 그러니까요.
2: 거예요. 10km 가는 것도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중간에 10km 가면서도 중간에 쉬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쉬어가지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 그 사무국장님은 자전거 바구니 자전거 처음 타실 때 어떠셨어요?
3: 아 저희가 그 전에 자전거 이제 동호회가 있었어요.
1: 네네.
3: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와서 좀 타자.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날 세 번 넘어졌어요.
1: 아, 처음 타고 네. 자전거 타고 가실 때요? 아이고야.
3: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처음 탔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올라타기는 하는데 네. 내릴 줄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내릴 때는 무조건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3: 그래서 네. 조그마한 바구니 자전거를 타게 되니까 네. 좀 안정감도 있고.
1: 아, 이게 낮아서?
3: 네. 네. 아주 조그만 자전거입니다. 그걸 타고 시작하면서 네. 내가 이걸 계속 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1: 맞아요.
3: 선뜻 자전거가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거의 1년 가까이 바구니 자전거를 탔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네. 그럼 바구니 자전거로는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3: 아, 저 그때 만경강 네. 새창이다림까지인가 갔습니다.
1: 바구니
0: 자전거로요?
3: 네. 네.
1: 존경스럽습니다.
2: 맞아. 맞아.
0: 어마어마한데.
1: 근데 지금 생각하시니까
2: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 그때는 네. 네. 그러셨는데. 네.
3: 아니 근데 여럿이 가다 보니까 네.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죽기 살기로 진짜 굴렸던 것 같아요.
2: 아니 그 같이 가는 일행들의 배려가 없었으면 네. 네. 아마 그 바구니로 세차기를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중간 중간에 쉬고 네. 늦으면 또 늦는 대로 우리가 속도를 좀 줄이고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기억이 남네요.
1: 혁신동에서 세창이 다리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거리가
2: 키로 수로는 65km 정도 되나 60km가 좀 넘죠?
0: 저희 집에서 32km, 4km 되거든요.
2: 왕복.
0: 그러니까 왕복하면 예. 한 70km 가까이 돼요.
2: 예.
1: 와 이제 정말 예. 전문 라이너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키로 수를 딱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0: 근데 바구니 자전거로 70km 가까이.
1: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셔도 네. 대단하신 거 같아요.
3: 가서 이제 칼국수 김제 정도에서 네. 칼국수 먹고
1: 회장님이 또, 추천하셨죠.
3: 네. 그렇죠.
1: 그렇죠.
3: 예쁜 카페에 가서 네. 저희가 누워서 또 간식도 먹고 그런 기억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렇게 즐기고 온다는 거, 또 맛집에 가서 먹고 오는 거, 그런 기억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1: 네. 바구니 자전거로 그렇게 멀리 가셨는데, 근데 아, 그래도 자전거를 바꿔봐야겠다. 사실 자전거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마음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2: 네, 있었어요. 이제 바구니 자전거로 혁신동 내에서는 잘 타고 다녔어요.
1: 네.
2: 이제 뭐 연수원 쪽이라든가 네.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1: 네.
2: 다니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네,
2: 으로 네. 혁신동 외로 어디 망경강도 좋다 뭐 객사 이쪽도 좋다 뭐 다 이런 게인데
1: 네.
2: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네. 바구니로 가기에는 조금 좀 창피하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민망하다든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우리 그거 바구니로 어떻게 가요 막 이러니까 네. 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1: 네.
2: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그걸로는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좋은 자전거 타고
1: 이제 라이딩을 다니다 보시니까 네.
2: 네. 이제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1: 네.
2: 사야지. 어차피 이제 그 한 1년 정도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1: 네.
2: 아 이게 취미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러면서 계속 탄력으로 하면
1: 네.
2: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된다.
1: 네.
2: 가자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1: 네.
2: 예, 자전거를 구입했던 것 같아요.
1: 아우 잘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도 이렇게 자전거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3: 아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1: 네. 얼마 되셨어요 바꾸신 지?
3: 아 원래는 그러니까 네. 자전거에 대해 제가 너무 문외한인 것이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희도 한번 구입하러 가자 했는데 M 사이즈를 샀어요. 근데 저는 M이 항상 옷도 M이 맞다 보니까 자전거가 M이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1: 네, 네.
3: 실제로 엄청 큰 자전거였더라고요.
1: 맞아요. 네.
3: 그래서 어쨌든 그걸 타고 다니는데
1: 네.
3: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자전거 끌고 이렇게 네. 가는데 제 몸에 비해서.
1: 아, 새 걸로 M 사이즈를 네. 사셨구나.
3: 네. 네. 그래서 그걸 중고로 팔고 네. 중고 아 팔고 다시 중고로 또 S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또 그것도 네. 저한테는 컸던 거예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손도 네. 손잡이도 자르고 바퀴도 갈고 다 저에게 맞게 네. 수리를 하고 나니까 네. 정말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1: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전거 이렇게 변경하시고 나서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3: 아, 변경하고. 일단은 굴렸을 때 쭉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달리는 그 기분이 네. 상쾌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먼 곳까지 네.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건 제 네. 생에 정말 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0: 맞아요. 키로수 네. 차로 다녀봤죠. 30km, 뭐 40km는.
1: 네. 우리 차로도 네. 세창이 다리까지 잘 안 가잖아요.
3: 맞습니다. 네.
2: 그 자전거를 처음 구입하고 나니까 네. 그 자전거에 대한 성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변속 그 속도 변속기라든가 예, 기아 변속 네. 이런 게 몰라가지고
1: 회장님이 안 가르쳐 주셨군요.
2: 아니요, 전부 다 가르쳐 줬긴 했는데 네. 각자의 자전거가 메이커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인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잘 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그 5단이면 5단에다만 놓고 다녔었어요.
1: 아, 세상에.
2: 그러니까 이 속도감을 잘 못 느꼈죠. 네네, 네. 그런데 다니면서 내려보기도 하고 올려보기도 해봐라. 네네. 그리고 오르막대는 이렇게도 해봐라 하면서 계속 코치가 있었어요. 네네. 회장님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속도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자전거는 처음부터 네. 네. 내가 잘 인지하고 타야 되겠구나. 그래야 자전거에 대한 재미를 더 네. 붙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근데 타시면서 배워가는 것도 재밌었죠.
2: 네, 네, 그랬던 재밌었죠. 것 같아요. 예. 더 잘 나가니까 네. 더 좋아, 더 즐겁죠.
1: 아, 그럼요. 네. 예전에 바구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누가 정말 등 떠밀어서 자전거 사라 그랬으면 진짜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사고 싶어서.
2: 네,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좋으려고. 정말 행복합니다.
1: 네, 지금 벨로혁신의 정영 사무국장님과 박재란 부회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와보겠습니다.

0: 예, 이번 노래는 김성호의 회상이었습니다. 예, 좀 전까지 뭐 회상을 하셨죠?
1: 네,
0: 자전거에 대한 회상. 네,
1: 박재란 예. 부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네. 가을과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0: 네, 많이 어울리죠. 네, 가을바람이 불면 예, 추억에 담긴다고 하죠.
1: 저희가 이제 노래 나오는 동안에 두 분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전거 타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혹시 그 자전거 타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으셨을까요? 지금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깊이 생각하지 말고.
2: 아, 기억에 남았던 일이요?
1: 네, 기억에 남았던 일.
2: 저는 봄에 벚꽃길, 네. 만경강길을 가다가 아유. 뒤에 오던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서 둘이 손잡이가 부딪혔어요.
1: 아, 맞아요. 맞아.
2: 그때 계셨던 거예요?
0: 네, 그때 뒤에 있었어요.
2: 손가락 다치고 저희 남편도 많이 다쳤는데
1: 아, 올
2: 작년 봄이었죠.
1: 작년 봄에요.
2: 네, 하고 무릎도 다치고 손가락도 다치고 그래서 한동안 못 탔어요, 네. 자전거를. 네. 그런데도 또 타게 되더라고요.
1: 지금은 손가락 괜찮으세요?
2: 아,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병을 딴다거나 이럴 때 네. 또 통증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저도 네. 좋은 것을 기억에 해야 되는데 우리 일행 중에 저도 네.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사고 나서 그게 또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챌린지 한다고 네. 금구 명품길을 갔어요. 근데 그 굉장히 험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타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주 좀 힘든 코스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잘 갔다가 네. 도장도 잘 찍고 네. 다시 오와서 이제 다른 길로 네. 차가 많으니까 이쪽 길로 가자 해서 이게 오는데 네. 저희는 앞에 가니까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퍽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네. 친구가 한가운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래서 큰일 났구나. 막 일행이 4명이 갔었는데 네네. 다 당황해가지고 네. 119를 불러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딱 가보니까 얼굴에 귀 쪽에 막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일이구나. 내가 다쳤구나 이런 생각에 네네. 119를 막 부르려고 남편 하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그러면서 괜찮니 하니까 네.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놓였어요. 나 괜찮아. 그냥 어디 괜찮아 그러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헬멧을 써서 다행이었던 게 헬멧이 네. 이게 쭈그러진 거예요.
1: 어머 세상에.
3: 그 헬멧이 쭈그러지면서 이 안경이 네. 옆에를
1: 찔러서
3: 예, 광대뼈를 찔러서 그게 피가 이 귀에 네. 고인 거더라고요.
1: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세상에 예. 이것까지 이렇게 찍었을까.
3: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피 닦고 나니까 다시 거기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 근데 119 이제, 부르지 않고요.
3: 예, 그나마 그 비상 네. 우리가 준비했었거든요. 네네. 상비약을. 네. 그래서 반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네. 아무튼 그때 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방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리막이었었는데 네. 그 배낭이 자꾸 어깨를 내리려고 네. 하더래요. 네. 그래서 내리막에다가 약간의 이제 조금 그 경사가 약한 데서 이렇게 올리다가 핸들이
1: 이렇게
3: 예,
1: 쏠려서
3: 쏠려가지고 네. 넘어졌다고 하는데 분명 이거는 방심이라고 했던 거죠. 잘 타는 사람들이 네. 예, 방심해서
1: 그럼요.
3: 사고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요.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술도 하고 이렇게 꿰매기도 했어요.
1: 꿰맸어요?
3: 네, 꿰매서 네. 지금은 네. 이제 잘 나서서 표가 조금 있지만 네. 성격이 워낙 좋은 친구라서 잘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위험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네.
0: 그러면 그렇게 피가 나고 네. 뭐 타고 돌아오신 거예요?
3: 네. 와가지고 같이, 네, 같이. 병원 가가지고.
1: 그러고 꿰매고요?
3: 네.
1: 멋있다. 네.
3: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잘 참고 네. 네, 견뎌줘서 감사하고 그 정도로 안 다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친구 있는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네.
3: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네. 그때는 네. 너무 놀랐어요. 정말.
2: 근데 여기가 파랗게 멍들었는데 챌린지 하러 또 다녔어요.
1: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챌린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 이번에 저희 탕감자에서 주최를 한 챌린지에서 사실은 벨로 혁신이 너무 열심히 해주신 거예요. 챌린지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분 있을까요?
3: 챌린지가 처음에는 네. 이 챌린지 자체를 네. 하는 게 거부감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 하는데 네. 이걸 해야 돼. 안 해봤던 그럼요. 일이라서 네. 이걸 해야 돼 하는데 회장님이 한번 네. 해봅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해야 되는 게 네. 핸드폰에 등록하고 이런 게
1: 밴드에 또 가입을 해야 되고 인증을 해야 되고 막 이러시는 것들이
3: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작하면서 한 네. 군데 다녀오면서 네. 이제 회장님이 인솔해서 하는 방법 다 가르쳐줬잖아요. 하루는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3: 재미를 붙인 거죠. 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지명이라는 데를 우리가 그 지명만 보고 가잖아요.
1: 네, 전주나 완주 지역의 지명에 네. 대해서
3: 어디에 보물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
1: 네.
3: 거기는 또 어떤 멋진 곳이 있을까? 호기심.
1: 네.
3: 그런 것도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주 살면서 네. 내가 그곳을 가본 적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3: 전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이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그 지명이 그 이름인지도 몰랐고
1: 쌍다리.
3: 그냥 다리
1: 예. 네.
3: 다리 뭐 네. 이렇게 네. 여기는 벽돌집이지 뭐 이래. 이런 거 그랬는데 이렇게 네. 챌린지 하면서 네. 이렇게 멋진 명소가 전주에 있었구나 이런 것도 좋고 네. 그다음에 그 명소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은 어디 다리, 쌍다리, 네. 무슨 교 뭐 이런 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얘기를 한다는 네. 그 변화. 아, 너무 좋았습니다.
1: 맞아요. 이제는 그 다리 이름을 아시겠죠. 막 하리교 하면 어디쯤인지 이렇게 딱 기억나시죠. 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챌린지 열심히 참가하셨잖아요.
2: 네.
1: 어떠셨어요?
2: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줄 기대도 하지 않았고
1: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2: 회장님이 처음에 세차기 네. 다리를 가보자 해서 단체로 가면서 그 사진을 찍었을 때 QR코드를 찍었을 때 네. 정말 보물을 찾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네.
2: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찾으러 다니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저는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저희가 혁신동을 떠나서 네. 신리역까지 가서 신리역에서 송광사까지 고갯길을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오르막길을 잘 네. 못하는데 네. 우리 회원분들이 네. 앞에 가서 딱 가서 한참 저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 또 열심히 타고 가서 네. 또 가다 보면 네. 또 소양까지 가서 또 송광사까지 갔어요.
1: 세상에.
2: 그 송광사에서 또 용진으로 또 고갯길을 또 넘어와야 되나.
1: 용진으로 이렇게 넘어오셨구나. 네. 전주로.
2: 네.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 회원들이 또 끈끈한 정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도착했을 때 또 막걸리에 시원하게 저희가 또 해포를 풀면서 네. 회원들 간의 정이 더 뜨끈해지고 그 돈독해지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어떤 그 희열감을 네. 이 챌린지를 통해서 네. 이렇게 알게 된 것 네.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1: 벨로혁신 하면은 막걸리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2: 네.
1: 벨로혁신은 맥주가 아니라 막걸리를 준비해드려야 된다고 들었어요.
2: 꼭 마십니다, 막걸리를.
1: 근데 가신 곳 중에 아우 나 여기까지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런 곳이 있으셨어요?
2: 저요.
1: 어디?
2: 네. 저희가 챌린지를 통해서 네. 부이저수지를 한 세 번 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너무 신나게 가는데 네. 대덕 초등학교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1: 멀죠.
2: 저는 네. 제 감동적인 게 네. 저희 남편이 일이 있다고 혼자 거기를 갔다 왔어요. 대덕초까지.
1: 네.
2: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했는데 저와 저희가 또 고모님하고 이게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네. 다시 또 따라온 거예요. 근데 구이저수지에서 대덕초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지루하고 오르막길이더라고요.
1: 네. 조금.
2: 네, 네. 아니 많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 남편이 혼자 갔다 왔구나 생각하니까 네. 너무 안쓰럽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대덕초 가는 길이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끝없이 길만 올라가다 맞아요.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러면 돌아오실 때도 대덕초에서 다시 구이 쪽으로 돌아오셨어요?
2: 네네네.
1: 아, 그러셨구나.
2: 길을 모르니까요.
1: 혹시 부회장님은 이번에 챌린지 하시면서 아, 나 여기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곳 있을까요?
3: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신리역에서 그 송광사 가는 아, 길, 저도 네. 그런 길을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네. 그 코스를 알고 갔지만 네. 그 코스 현장감은 모르잖아요. 그 경사도라든가 맞아요. 이런 거를. 근데 실제로 접해 보니까 네. 거리도 거리지만 네. 이 언덕 네. 올라가는 길이 네.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중간에 쉬어야 되고. 네. 그리고 너무 지치고 이게 다리가 안 굴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송광사에서 이제 목표가 송광사 거기 챌린지 도장 찍는 거였는데 보물찾기였는데 네.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또 군부대 쪽으로 또 오는 길이 은근히 또 언덕이더라고요.
1: 네, 거기가 맞아요. 저희가 훈련 코스거든요. 그쪽이.
3: 거기는 이렇게 네. 쭉 보면 네. 아 그냥 만만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내가 지쳐서 그랬나 어쨌나 네. 이게 그 언덕의 그 경사도는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너무 힘든 거예요.
1: 훈련 지나서 송광사로 내려오신 네. 거예요?
3: 아니요. 송광사에서 예 네,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 송광사에서 보면은 엄청 오르막길이잖아요.
2: 오르막길이에요.
4: 오르막길. 네, 오르막길이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3: 지치니까 고개를 숙이고 발 힘으로 지금 허벅지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또 덕진공원까지 들려서
2: 새벽호까지
3: 네. 새벽호 들렸다가 네. 이렇게 이제 코스를 그렇게 짜신 것 같아요. 리더분이
1: 누가 그렇게 짜셨어?
3: 이제 오는 김에 또 가지는 네. 못할 거니까 네. 그래서 새벽호 들렸다가 네. 덕진공원 들렸다가 이렇게 네. 집에 왔는데 지금 녹초가 된 거죠. 근데 너무 힘든지만 힘든 만큼 또 네. 보람
1: 아, 그럼요.
3: 예, 네,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 내가 거기를 지금도 거기를 갔다 왔어. 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1: 아, 전주를 그냥 가로질러서 한 바퀴 돌고 오셨네요. 네. 너무 대단하신데요. 아, 저희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노래 하나 잠깐 듣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0: 네, 마크 투프가 박다혜가 부른 시작의 아이였습니다.
1: 아, 박다혜는, 그러니까
0: 박다혜,
1: 목소리가 아는
0: 예.
1: 목소리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누가 익산 분이세요?
0: 마크 투프가 익산 분이세요?
1: 아,
0: 예. 네,
1: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예. 자, 진행하시죠.
1: 네, 저희 지금 벨로 혁신에 오늘은 정형 사무국장님과 박재란 부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자전거 타신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전주 이외 지역으로도 라이딩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2: 네, 저 같은 경우는
1: 네.
2: 남편하고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1: 아, 부럽습니다.
2: 그런데
1: 네.
2: 저희가 고향이 군산이에요. 근데
1: 아.
2: 군산 쪽을 많이 가고 싶어 해요.
1: 네.
2: 금강 주변이라든가.
1: 아.
2: 그런데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선유도 쪽을 갔던 기억이 나요.
1: 네. 네.
2: 외항에다 차를 바치고
1: 네.
2: 거기 선유도 일대를 딱 한번 돌았었거든요.
1: 아.
2: 네, 그때
1: 네.
2: 그때도 한 80km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 네. 어.
2: 그 선유돼 있는 섬을 다 돌았던 기억이
1: 아,
2: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1: 이제는 타시면은 보통 7, 80km시군요. 아, 프로십니다. 혹시 우리 정연 사무국장님은 전주 이외 지역 가보신 곳?
3: 아, 저희,
1: 네.
3: 저도 남편하고
1: 네.
3: 새만금에서
1: 아,
3: 장자도를 들렸다가
1: 아,
3: 부안까지 갔다 온
1: 네.
3: 적이 있어요.
1: 어머, 부안까지요?
3: 네, 부안 가서 백합죽 먹고 돌아왔습니다.
1: 와.
0: 거기 그러면 다시 새만금에서 출발해서 다시 새만금으로
3: 네네.
0: 돌아오신 거예요?
3: 그때 한 87km 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이제 다 베테랑이셔서 그냥 기본
0: 기본
1: 80km를
0: 80km.
1: 얘기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0: 처음에 타실 때가 바구니 자전거로 타실 때가 처음에 몇
1: 아,
0: 킬로시죠?
1: 진짜. 10km부터 시작해서.
3: 그때 10km 너무 힘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80km와 자전거를 바꾼 80km와 바구니 자전거로 10km.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3: 아, 당연히 현재 80km죠.
1: 80km가 너무 이렇게 라이딩하기 쉬운 건 아닐 텐데, 그죠?
3: 네.
1: 그 벨로혁신에서도 전주 외에 다른 곳을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3: 네. 아, 저희가 올해 11월이었던가요? 작년?
1: 작년
3: 네,
1: 11월이요?
3: 작년 11월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1: 와.
3: 전주시 자전거정책과 주도를 해서
1: 네.
3: 저 벨로혁신과 자전거 타시는 전주시에서
1: 네.
3: 자전거 타시는 뭐 지소기업이랑 탄감자 회원분들과
1: 네.
3: 함께 제주도 둘레길을
1: 네.
3: 자전거로 탔는데
1: 네.
3: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새벽 6시에 성산일출봉으로 일출을 보러
1: 아,
3: 갔어요.
1: 자전거를 타고요?
3: 네. 근데
1: 와.
3: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깜깜한데
1: 네.
3: 다 이렇게 앞 사람의 불빛을 보면서
1: 네.
3: 그 새벽길을 달렸던 것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1: 아.
3: 일출을 보고 왔던 거 너무 좋았습니다.
1: 혹시 부회장님 또 제주도 말고 다른 곳도 다녀오셨어요?
2: 간 데가 많아요. 간 데가 많은데,
1: 맞아요.
2: 특별히 또
1: 네.
2: 기억이 남는 게, 우리가 여기서 광양 산수유축제?
0: 예.
2: 예, 거기를 또 갔다 왔어요.
1: 아니, 자전거를 어디서부터 그러면 타신 거예요?
2: 그 집에서부터 탔던 거.
1: 왜?
2: 트럭으로. 네, 맞아요.
0: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다니셔가지고.
2: 네,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거기는,
1: 네.
2: 아, 트럭, 그, 지금 여기, 예,
1: 트럭으로
2: 사위
1: 어떻게?
2: 하시는 분이, 트럭을 가져오셔가지고,
1: 네.
2: 전부 회원들 12분인가 이렇게 가셨는데,
1: 네.
2: 예, 그 트럭에다 싣고,
1: 네.
2: 가서, 그, 어느 부분에서 내려가지고
1: 네.
2: 탔는데 그 광양이라는 데가 참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1: 네, 멀죠.
2: 그리고 축제는 차가 잘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자전거로 한번

0: 그래서 남자분들하고 몇 분만 매화 축제장에 갔다 오시고
1: 네네.
0: 저희는 카페에 앉아서 즐기다 왔습니다.
1: 아, 라이딩에 또 그런 맛도
0: 있어야죠. 우리 회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1: 제가 알기로도 회장님께서 오르막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탕감자 회장님하고 정반대의
1: 정반대 성격을 갖고 계십니다.
0: 회장님 항상 그러세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멋진 풍광을 즐기고 오는 게 중요하다. 네네. 꼭 목표 지점에 그렇게 힘들게 가려고 하지 말고 가서 맛집도 보고 맛있는 카페 멋있는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즐기면서 타자.
1: 그럼요.
0: 이 얘기를 많이 하네요.
1: 그럼요. 저 다른 이제 모임들은 보면 몇 킬로를 갔냐, 얼마의 속도를 붙였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벨로혁신에서는 이렇게 모임하시면서 자전거 타시면서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3: 우리는 이제 만들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 그 갔다 온 곳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 간 곳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좋더라, 저기가 좋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아까 얘기하듯이 회장님이 라이딩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맛집도 다니는 거, 그다음에 멋진 카페 가는 것도 좋아서. 좀 회원들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그랬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혁신이 전주 지역에서 보면 약간 섬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바람 쐬는 길도 갔다 오시고 고산까지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혁신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는 보통 어떤 길로 해서 이렇게 나오세요?
3: 지금 그게 좀 문제예요. 혁신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들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좀 복잡해요.
1: 맞아요.
3: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1: 네네.
3: 그래서 그거 조금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잘. 근데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 갈 때마다 긴장은 해요. 골목을 이렇게 누비면서 만경강을 나가야 되고.
1: 맞아요.
3: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1: 네네.
3: 그리고 가는 길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외곽이다 보니까 거의 신경을 안 써서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러다 보면 속도를 안 내지만 위험하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1: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타시는데요. 앞으로 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곳이 혹시 있을까요? 나 이렇게 좀 멀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0: 아 저희 남편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저희 남편이 작년 네,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전국을 누벼보자 하는데
1: 자전거를 차에 싣고요?
0: 네, 실을 쓸 수 있어요.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를 이렇게 얽혀서 놓고 타고 다니는데 남해 여수나 이런 쪽에 가서 섬의 둘레길을 자전거로 타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나중에 그런 얘기도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0: 저희
2: 남편분한테.
0: 저희 벨로혁신에서 올 가을에 순천을 한번 다녀오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코스를 혹시
2: 갈대수? 갈대밭? 이런데?
0: 일단 코스는 우리 회장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1: 순천으로 가시면은 이제 영산강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2: 춘천.
1: 남한강 쪽으로 가시는군요.
2: 그렇죠.
0: 죄송합니다.
2: 그쪽 항상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가야죠.
1: 언제 10월 달에 가시는 거세요?
3: 가을길이 너무 멋지다고 계속 유혹을 하셔서
0: 1박 2일로 가자고 하시
1: 1박 2일로.
3: 지금 다들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1: 한 번 딱 다녀왔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춘천으로 갔다가 이제 춘천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참 좋은데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탕감자에서는 제주도를 10월 달에 예약을 했어요.
0: 제주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1: 제주도 오세요. 참고로 4박 5일입니다. 3박 4일입니다.
2: 3박 4일이에요.
1: 네.
3: 일주를 하실 수 있겠네요. 서귀포, 제주도 이렇게 해서.
1: 한 2박 210, 220 정도 되시죠?

0: 되죠.
1: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한 달 살기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제주도 갔다 오면서 네. 그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었죠.
0: 아, 왜요?
2: 네. 우리 제주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0: 무슨 일이 있었길래?
1: 아니요. 그, 특별한 일은 아니고 네. 좀 뒤로 미뤘죠. 좀 더 체력을 키운 다음에 가야겠다.
0: 혹시 부회장님은 우리 앞으로 벨로욕실을 통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좀 더 멀리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1: 저 같은 경우는 그 멀리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목표가 하나 있어요.
0: 네.
1: 그 저희 남편의 목표이기도 한데 네. 저를 그 남편은 불제 코스라는 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네. 근데 지금 챌린지도 있긴 하지만 네. 거기를 같이 가고 싶어해요.
2: 일제를요?
1: 네. 근데 제가 체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열심히 자전거 타서 체력을 네. 좀 올린 다음에 네. 그 같이 가고 싶어하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걸 저도 같이 해야 되나? 지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지금 체력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응원합니다.
2: 불제는
1: 그래요?
0: 근데 저 박재란 부회장님과 우리 예전에 한번 자전거를 탔었잖아요.
1: 네.
0: 근데 저보다 잘 타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지금 체력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으니까
3: 잘
0: 그냥,
3: 타십니다.
0: 그냥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아무래도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지금 조금 더 체력을 키운 다음에 네. 도전해 볼라 가을쯤이나 도전해 볼까 싶습니다.
0: 그럼요. 여름에는 안
1: 네,
0: 되죠.
1: 더워서
0: 안 되죠.
1: 네, 네.
2: 모래재도 하나 추천드려요.
0: 가을에는.
2: 가을에 모래재.
1: 아, 그래요?
2: 네, 모래재도 네, 한번 올라가시면 예, 네, 거기는 메타세코예요.
0: 아, 내려오는 네. 길이 너무 예쁘거든요. 올라갈 그래요. 때는 좀 힘들지만. 그때...
1: 불재를 갔다 오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불재 갔다 오시면 아마 네. 거기는 그냥 웃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0: 좀 멀긴 하지만 완만한 오르막길이어서
1: 그래요?
0: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자, 오늘 정영 사무국장님과 박재란 부회장님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 여기 두 분의 열정을 정말 존경심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1: 마지막으로...
0: 네. 오늘 재밌으셨어요?
1: 네, 재밌었어요.
0: 아유, 우리 부회장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니요, 지금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네. 다 해서,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0: 너무 잘해주셨어요.
2: 잘하셨어요.
1: 감사해요, 이제, 우리 벨로 혁신이, 예, 지금은 정체기거든요. 네. 그래서 회원이 늘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회원 그대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벨로혁신이 어떻게 하면 회원이 많이 늘을까 네. 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행복을 느끼는 만큼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이딩을 했을 때 기쁨을 같이 느끼고 싶을 뿐인데.
1: 네, 네.
0: 우리 사무국장님 혹시?
3: 아, 저는 인생을 네. 살면서 네. 제 땀을 흘리면 흘린 적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네. 운동하는 거 싫어해요. 제 100km를 네. 22초에 달리는 네. 체육 시간을 항상 아파서 누워 있고 그럴 정도 제가 운동을 싫어하는데 네. 이 라이딩을 하면서 아, 나에게 맞는 운동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자전거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내 몸의 신체를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0: 맞아요.
3: 그 기쁨과 네. 뿌듯함이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운동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자전거의 그 라이딩의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을에 겨울에 한 번 더
2: 겨울에 한 번 더 예. 예, 오셨으면 좋겠네요.
0: 네. 예. 우리 사무국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방송에 딱 남겨야 돼요. 남편분들 보내주신다고.
2: 아, 아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유. 그냥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3: 큰일 납니다.
2: 예. 오늘 벨로혁신의 부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모시고 처음 가입할 때부터 과거의 추억 그리고 현재 라이딩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0: 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자전거 모임은 단순히 달리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를 만나는 곳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를 얻는 곳이죠.
2: 네. 예, 벨로혁신이 지금처럼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뭐 서로 챙기는 거 그리고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전거는 혼자 타도 좋지만 함께 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벨로혁신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 좋은 사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모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딩 스타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만경강을 달리는 아줌마 박정규였습니다.
2: 네, 라이딩 스타의 강한규였습니다.
0: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2: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입추의 초석까지 지났는데요. 가을을 질투하듯 태양은 아직도 뜨겁기만 합니다. 어른들께서 말씀하시죠. 뜨거워야 한다. 곡식도 있고 과실도 있고 태양의 질투 속에 자연은 익어가죠. 우리는 질투 속에 반면 교사하며 마음이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삼촌이는 개성으로 와서 주인공 증조부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죠.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에 세비가 개성으로 오게 되어서 세비를 만나게 되고 세비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비에게 의지하게 되지요. 서로 의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살게 됩니다. 오늘은 7회 79쪽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온종일 내리던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유방암 재발 소식을 들었다. 처음 발병한 건 2012년이었다. 초기에 발견되어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몇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엄마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문병을 오는 사람이 드물었고 심지어 엄마의 엄마조차 병원에 오지 않았다. 딸 자식이 수술을 한 걸 알고 있느냐는 내 말에 엄마는 네 할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게 하루 이틀이냐며 말을 돌렸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엄마가 재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에야 내가 엄마 입장이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요일 오전 수술이어서 하루 연차를 내고 서울로 올라갔다. 우리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다. 아프지 않느냐고 내가 물으면 괜찮다고 엄마가 대답하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웬일인지 엄마가 이번에는 아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았다. 아빠 밥 걱정 안 되나 보지? 라고 빈정대고 싶었지만 피주머니를 달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그런 생각을 한 내가 미워졌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빈정되게 하고 차갑게 말하게 하는 엄마도 미웠다. 밉다, 밉다, 다 밉다 보니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자식에게 한 발짝도 먼저 다가가지 않는 할머니도 미워졌다. 할 일 없이 보조 침대에 누워있다가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말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갔었어. 엄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할머니가 밥 해줬어. 박대 구워서 물미역이랑 총각김치랑 해서 밥 먹고 케이크도 먹었어. 그래. 할머니 백내장 수술 받았던 거 엄마 알았어? 아니. 집에 가니까 텔레비전이 엉망이잖아. 화면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도 드렸어. 잘했어. 나 이혼한 것도 말했어. 그래? 잘했대, 할머니가. 할머니는 김서방 모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이 없잖아. 그럼 엄만 그렇게 정들어서 바람 피운 사이 감싸졌어? 너는 왜 말을 꼬아서 들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다가는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밖에 나가 병원 앞 대학가를 한 바퀴 돌았다. 화가 나고 슬플 때는 숨을 제대로 쉬어보라고 했던 지우의 말이 생각났다. 벤치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호흡에 집중하는데도 눈물이 나와서 나중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일요일 늦은 저녁, 엄마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간병인과 자리를 교대했다. 당분간 주말에는 내가 엄마를 맡고 주중에는 간병인이 맡기로 했다. 한밤중에 운전해서 희령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엄마를 내내 간병할 수 없는 내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트 앞에서 할머니와 우연히 만났다. 나는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아파트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에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 할머니는 차창을 내리고 부드러운 봄바람을 맞았다. 바람에 할머니의 짧은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날렸고 천변에는 꽃들이 한창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주현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밤 공기에 옅은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기분 좋은 바람, 온전한 봄밤이었다. 할머니는 허밍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손녀딸 덕분에 드라이브도 다 해보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편안하게 들렸다. 할머니가 엄마의 상황을 몰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어디 아프신 데 없죠? 내 말에 할머니는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하루에 먹는 약만 안줌이야. 근데 난 지연이 너랑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 소리 지겹지 않냐? 다 늙어서 손녀딸한테 아프다고 투정하고 그런 거 난 싫다. 그런 할머니 안 해. 너랑 재밌는 얘기만 할래. 나는 별로 우습지도 않으면서 할머니를 따라 웃었다. 그 순간에도 엄마에 대한 걱정이 떨쳐지지 않았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던 차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유자차 마시러 갈래?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유자청 병을 꺼내고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유자차를 끓일 동안 집 구경하고 있으라면서 어느 방이나 다 봐도 좋다고 말했다. 나는 사진첩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전장, 형광등 하나가 나가 있어서 불을 켜도 방은 여전히 어둑했다. 한쪽 벽에 놓인 장식장에는 사진첩 몇 개와 책, 과자 상자, 곰인형, 각종 과일 병조림이 있었다. 다른 벽에는 벽장 하나가 있었는데 한쪽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 든 것이 보였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상자 위로 스웨터 등의 겨울옷들이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네.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유자차를 건넸다. 유자차는 달고 뜨거웠다. 동네 할머니들은 저거 다 내다버리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할머니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누가 저런 거 모시고 사냐고. 저게 뭔데요? 오래된 편지들. 내가 받은 것도 있고 우리 엄마가 받은 것도 있고 작은 집에 살면서도 엄마가 얼마나 편지들을 애지중지했는지 몰라. 신주단지 모시듯이 정성껏 보관했는데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걸 폐유지 버리듯이 버릴 수가 없었어. 엄마가 받은 편지들을 읽으면 꼭 엄마가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랬어. 그걸 어떻게 버려? 읽지 못하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거지. 읽기 많이 어려우세요? 또 구차한 이야기 하게 되네. 눈이 잘 안 보이잖아. 편지는 책보다 더 심해. 종이며 잉크가 바랬으니까. 돋보기를 써도 잘 보이지가 않아. 영 뿌옇기만 하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손을 휘휘 저었다. 내일 출근해야지. 제가 읽어드리는 게 불편해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자꾸 나한테 뭘 해주면 내가 되돌려줄 게 없어서 문제가 생겨. 할머니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네가 들어주는 거지. 아닌데요. 나는 그 순간 할머니에게 서운함을 느꼈고 서운함을 느꼈다는 사실에 놀랐다. 몇 번이나 만났다고 이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걸까? 잠시 침묵이 감돌아서 나는 어색함을 이겨보려고 입을 열었다. 세비 아주머니 이야기 더 해주세요. 그래서 세비 아주머니는 방앗간에 일을 잡았어요? 우리 엄마가 애를 낳게 돼서 대타로 들어갔다가 세비 아주머니가 손재주가 있어서 나중에는 아주 자리를 잡았지. 그 아이가, 맞아, 그 아이가 나야. 39년이었지. 할머니가 웃었다. 꼬박 하루를 넘긴 데다
출산 후에도 출혈이 심한 난산이었다. 출혈이 그치고서도 증조모는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음식이 역하게 느껴져서 묽은 미음도 넘기지 못했다. 어쩌면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비 아주머니는 진땀을 흘리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그동안 그녀에게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녀와 주고받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이해했다. 살아나게 된다면 세비 아주머니는 생각했다. 삼촌이가 살아나게 된다면 하늘 아래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늘에 빌었다. 세비 아주머니는 고봉으로 푼 밥을 챙겨 증조모에게 갔다. 그러고는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증조모에게 밥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사발에 뱉으라고 했다. 증조모는 그녀의 말대로 했다. 밥을 씹어 뱉고 다시 씹어 뱉었다. 며칠을 계속 그렇게 하니 기운이 조금 돌아왔다. 밥알을 삼키지는 못했지만 밥을 씹는 동안 나온 밥물이 목에 조금씩 넘어간 것이었다. 그 다음은 묽은 미음, 그 다음에는 조금 덜 묽은 미음, 그 다음에는 죽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증조모는 살아났다. 그제야 증조모의 눈에 자기 딸이 들어왔다. 붉은 얼굴에 작고 작은 몸, 그 조그만 것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 가슴이 꽉 막히고 눈물이 돌았다. 막막했다.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첫눈에 사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가 100일을 넘길 동안에도 아이에게 별다른 애정을 느끼지 못했고 그 마음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아이를 예뻐하는 척하는 자기 모습이 무서웠다. 아이와 둘만 있을 때는 시큰둥한 얼굴로 아이의 얼굴을 쳐다봤다. 자신이 병든 사람 같았다. 너는 어마이도 버린 갓나잖아.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 어마이도 버린 년이 제새끼라고 귀여워할까? 징그러운 년. 아이는 순했고 100일을 넘기자 밤에 깨지도 않고 이어졌다. 먹을 것을 투정하지도 않았고 전니가 나는데도 보채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아이가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의 실망도 컸으니까 아이도 놓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이가 작은 몸과 마음으로 눈치를 살피느라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하는 게 아닐까 근심했다. 그녀의 사랑은 그 근심에서 자랐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웃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았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미의 본능적 사랑 같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증조모는 몸을 회복해 나가는 사이, 세비 아주머니는 방앗간에서 증조모가 하던 일을 이어했다. 방앗간 바닥에 떨어진 쌀알을 비질해서 쓸어 담는 일이었다. 세비 아주머니네 부부는 사이가 좋았다. 동네 노인들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세비 아주머니와 아저씨 이야기를 하다가 말 나온 김에 중신을 선 것이었는데 둘은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찼다. 결혼하고 처음 1년은 그럭저럭 살 수 있었지만 두 번째 해 일본인에게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고 나서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낸 시간이 길었다. 세비 아저씨의 어머니는 모질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집안에 여자가 제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서 망한 집이 여럿이라고 세비 아주머니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정말인가? 세비 아주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다. 정말 나 때문에 집안이 기운 건가? 나라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심호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자신에게도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다. 어느 날 시몬은 자기 아들이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세비 아주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또 했다. 세비 아저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다. 한 번만 더 자기 아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다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을 거라고 했다. 세비 아저씨랑 세비 아주머니는 서로 친구처럼 지냈지. 세비 아저씨가 원체 그런 사람이었나 봐. 도무지 어떤 경우에라도 남 위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때는 아무리 개화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아내 위에는 올라가야 위신이 선다고 생각했던 세상이었는데도 아저씨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 아저씨 고집 같은 거였나 봐. 세비 아저씨는 염색공장에 오래 다니지 못했다. 독한 기체를 마신 것이 폐가 약한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급성 천식 탓에 아저씨는 일을 그만두고 요양을 해야 했다. 세비 아주머니의 버림안으로 살아야 해서 세비 아주머니는 방앗간 일 말고도 시멘트 포대에서 나일론 실을 빼내는 부업을 했다. 그 즈음 세비 아저씨의 큰형이 도박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땅까지 잃고 말았다. 가족 모두가 아무리 갚아도 계속 빚이 쌓였다. 세비 아저씨가 일본에서 돈을 버는 이중사촌 이야기를 들은 것은 긴 요양을 마치고 난 무렵이었다. 이종사촌은 세비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곳에는 널린 게 일자리고 이미 자신이 기반을 다져놓았기 때문에 아저씨가 오면 초기에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 년만 했으면 빚을 갚을 만큼의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틈틈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세비 아저씨에게 이종사촌의 제안은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내를 데리고 현해탄을 건너갈 용기는 없었다. 고향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일본으로 계속 떠나야 하는 그런 괴로움을 아내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삼촌이 아주머니와 정을 붙이고 개성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보였다. 잘 때 말고는 끝없이 일하면서도 시간이 남으면 삼촌이 아주머니와 만나서 콩을 까고 부성기를 다듬었다. 같이 김장을 하고 장을 담그고 시장을 다녔다. 반찬을 나누어서 서로 나눠먹고 아이도 같이 돌봤다. 아내는 삼촌이 아주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디서 가져온 문고판 소설을 소리내어 함께 읽기도 했다. 겨우 개성에 정을 붙이고 사는 아내를 다시 이곳에서 떼어낼 수는 없었다. 세비 아주머니는 행복한 사람이었네요. 내가 말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세비 아주머니가 복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사진 속 세비 아주머니 모습을 떠올렸다. 어쩐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다. 오래 굶은 시멘트 포대에서 실을 뽑고 방앗간 바닥에 떨어진 쌀을 쓸고 밥을 지어 아픈 친구를 살린 사람. 그리고 그 친구 손등에 손을 올린 채로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갔다. 할머니와 나는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내가 복잡하고 촘촘한 사랑으로 엮여 있었다면 할머니는 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잠시 만난 적이 있을 뿐 평생을 남으로 살아왔으므로 할머니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내게 자기 엄마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다 엄마와 이런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왜 손녀딸의 결혼식에조차 초대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미선이는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
미선이는 잘 지내? 나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직도 책 읽고 글 쓰고 그래? 무슨 글이요? 할머니는 뜻밖이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노트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쓰지 않냐? 일기도 쓰고 이야기도 쓰고. 글쎄요. 떨어져 산 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저랑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쉬운 소식을 들은 것만 같은 표정이었다. 엄마한테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럴 거 없다. 할머니의 표정이 갑작스럽게 굳었다. 그럴 거 없어. 할머니, 응? 저 할머니한테 엄마랑 잘 지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약속해. 그럴게요. 그제야 할머니 얼굴이 조금 풀린 걸 보며 나는 말을 돌렸다. 세비 아주머니도 아이가 있었어요? 42년에 낳았지. 할머니랑 3살 차이네요. 그래. 세비 아주머니는 입덧이 심했다. 방앗간 일도 시멘트 포대에서 실을 뽑아내는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시가에서는 세비 아저씨에게 빚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아저씨가 일용직으로 이곳저곳에서 일했지만 그 돈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다. 그때 이종 사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좋은 공장에 일자리가 났다고. 이곳에 온다면 먹고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세비 아주머니는 남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임신한 자신을 두고 현해탄을 건너겠다니. 그녀는 남편을 말렸지만 세비 아저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세비 아저씨는 눈에 뭔가 씌인 사람 같았다. 모든 사람이 다 뜯어말리는데도 일본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세비 아저씨의 태도는 사람을 놀라게 했고 그의 선택에 어쩌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증조부는 세비 아저씨에게 빚이 있었다. 개성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일, 장모님을 보살피고 그녀의 시신을 땅에 묻어준 일, 증조부는 세비 아저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세비 아주머니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꼭 2년 안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 늦으면 아이가 제 아버지를 못 알아볼 거라면서.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배낭녀 7번째 시간이었고요. 편안하신 밤 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늦게 잤어 바빴어 문자를 이제 봤어 난 늦었어 연락할게 이따 일 끝난 거 봐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2026년 전북 마을미디어 활성사업으로 함께하는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공개방송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커뮤니티 천천만만 홍리, 홍익만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큰 주제는요. 색 전문가와 함께한 워크숍, 그 이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8일에요. 부모님, 그리고 자녀, 시민분들이 함께 모여서 색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그래서 일부에 그 워크숍에서 함께했던 가족들, 그리고 그 워크숍에서는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가족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요. 집에 계신 다른 가족분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뭐 딸, 아들 떠올리면 무슨 색이 떠오를까? 그리고 무슨 색이 어울릴까? 그리고 나는 어떤 색이 어울릴까? 나는 어떤 색을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노래 듣고 1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부는 다른 색, 피어난 공감.